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보면...

7월 26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조용필의 단발머리 함께 들었습니다. 별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습관처럼 너무 자주 시계 보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같은 휴일엔 자꾸 시간 확인하면서 흘러가는 시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간의 흐름을 잊어보시면 어떨까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꾸 신경 쓰지 않은 것도 은근 참 괜찮은 힐링입니다. 오준식님 사연입니다. 현미 언니 안녕하세요. 새벽 5시에 하우스에 나와서 오이 따고 완숙 토마토 따고 있는데 귀 주변에서 모기가 앵앵거려서 성가셔 죽겠어요. 옷에 모기 기피제도 잔뜩 뿌리고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저는 러브레터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글을 미리 적어 올려놓고 본방 때는 듣기만 한답니다. 왜냐고요? 옷차림이 긴 바지, 긴 팔 티에 귀를 가리는 긴 모자, 거기다 마스크, 팔토시, 장갑 등으로 온 몸을 감싸고 있어서 본방 때는 톡이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은 제 사연이 나오려나요? 아, 그렇군요. 아니, 본방 땐, 아유, 일하시면서 이런 착장으로는 문자 제가 아무리 보내달라고 해도 못 보내주시죠, 오준식님. 그럼요. 오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일하시기 전에 미리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 새벽 5시에 하우스에서 일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무장을 하고도 모기에 물리시는 건 아닌가요?

더위도 이겨내셔야 하고,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저희도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가 있는데요.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8562님, 하사와 병장의 목화밭 신청곡 주셨고요. 이창호님, 동물원의 너에게 감사해 청해 주셨네요. 들려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0585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남편 친구네와 태안 신진항에서 오징어를 사왔어요. 오, 요즘 신진항에 오징어가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올라오면서 서산에 들러서 유명한 맛있는 어죽 한 그릇 하고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어요. 7시간 동안 운전해 준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잘 다녀오셨네요. 바람 쐬고 오신 거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예, 살면서 이런 시간 참 필요해요. 그렇군요. 지금 뭐 오징어가 서산 쪽 태안, 아, 서해안에 신진항에 오징어요. 아, 저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이중자님 사연입니다. 저는 경기 이천에 거주하며 올해 환갑이 된 애청자입니다. 환경 미화 일을 하며 매일매일 러브레터를 잘 듣고 있어요. 요즘 장마철이라 걱정돼요. 세종시 연기면에 사시는 오라버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현미언니 목소리가 들리네요. 흐흐. 오빠도 러브레터를 듣고 계셨어요. 오라버니에게 건강하시라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난생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니 쑥스럽네요 하시면서 이 하트는 오라버니께 보내는 거죠. 네, 하트까지 보내주셨는데 이중자님은 경기 이천에 사시고

오라버니는 저기 세종시 연기면에 사시네요. 참, 이 형제 남매, 예, 그런, 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애틋해지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아,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 쑥스러워서 전하지 못하는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은 다 저에게 네, 제신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사연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사랑한다는 그 말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보내주세요. 박미영님, 오선과 한음의 빛바랜 사랑 신청곡 주셨습니다. 오재민님께서는 임지훈의 내 그리운 나라 청해 주셨어요. 오늘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요.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여름밤입니다. 들깻잎에 초승달을 싸서 어머니께 드린다. 어머니는 맛있다고 자꾸 잡수신다. 내일 밤엔 상춘잎에 별을 싸서 드려야지.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정호승 시인의 여름밤 함께 했는데요. 사계절의 밤이 다 아름답지만 특히 여름밤은 왠지 모를 낭만이 있죠. 여름밤 연인들은 함께 바닷가를 거닐면서 사랑을 속삭이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산으로 들로 캠핑도 가고 가족들은 모처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바비큐 파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여름밤은 두고두고 그리운 추억이 될 거예요. 9004님 호화섭의 정 신청해 주셨고요. 윤경자님께서는 권태수의 눈으로 신청곡 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6236님 사연입니다. 우리 세탁소는 세탁물의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나 냄새가 날까봐 제습기가 두 대나 돌고 있고요. 오, 보일러도 돌아가서 뜨끈뜨끈합니다. 그래도 고객님들의 의류를 위해서 이런 더위는 제가 감수해야지요. 참 그리고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 세탁소에서 겨울옷 드라이해서 보관 중인 의류 비닐 커버 아직 벗기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벗겨주세요. 비닐 덮어두면 장마철에 곰팡이도 나고 오 냄새도 많이 난답니다. 장롱문 열고 제습기도 많이 틀어주세요. 와우, 아 그래요? 이제 온 겨울 입고 세탁해서 올 겨울에 입으려고 보관 중인 겨울 코트? 그렇군요. 비닐? 저 집에 가서 벗겨야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 비닐 안에다 제습제를 또 하나 넣었는데 그래도 벗겨야 될까요? 오, 네. 6236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하, 세탁물 관리하느라 보일러도 돌리시고 제습기도 돌리고 와 참 네. 권오랑님 사연 만나볼게요. 바지 기장 줄이면서 듣고 있어요. 제 키가 작아서 옷을 사면 무조건 줄여야 해서 재봉틀을 샀는데 그래도 수선비는 건진 것 같아요. 오, 권오랑님 그 재봉틀 사용하실 줄 아는 거예요? 아 대단한데요? 예. 그래요.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그 뭔가가 도구가 있으면 자꾸만 뭔가 그걸 사용하고 싶어지잖아요. 바지 단 줄이고 다른 것도 막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469님 신청곡 오복의 제이 그대는 그리고 서경숙님께서는 이예린의 늘 지금처럼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10: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주현미의 러브레터 일요일 1부 마칠 시간이에요. 최백호의 아름다운 시절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의 막바지를 향해 가며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강원권 고속도로는 아직까지는 강원도로 향하는 길이 짧게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춘천 분기점에서 서행하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터널 부근에서 짧게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북수원 진입로 갓길에서 사고 났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은 서인천 부근 3, 4차로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보니엠의 바하마 마마 함께 들었습니다. 일요일 2부는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팝송과 함께합니다. 가수나 노래 제목은 몰라도 들어보면 다 아는 노래들, 그쵸? 오랜만에 들어서 더 반가운 팝의 명곡들 2부에서 반갑게 감상해 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주현미의 러브레터. 지금 들으신 노래 제일 먼저 캡틴 앤 테닐의 Do That To Me One More Time, 그리고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Sailing, 이어서 크리스트 버그의 The Lady in Red, 그리고 컬러미 배드의 Wildflower 함께 들었습니다. 좋죠? 8513님께서요. 현미님, 어제 저녁 먹고 복숭아 깎아서 식구들과 먹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예쁘고 먹기 좋게 썰어놓은 복숭아 조각들은 딸한테 주고요. 씨 있는 쪽은 죄다 남편 국그릇에 담아서 남편한테 주었네요. 남편, 내가 마음은 남편 진짜 아끼는 거 알지? 흐흐. 아니, 8513님, 이건 무슨 태도예요? 모르게, 저도 모르게 예쁘고 먹기 좋게 썰어놓은 건 따님을 주셨다고요?

네, 그게 본능적으로 자식에게 그런 그 마음이 가는 건가 봐요. 근데 좀 남편분

나쁘고 서럽고요. 아셨죠? 노래 들려드릴게요. 먼저 아바의 Honey Honey 그리고 아하의 Take On Me 이어드리고 신디 로퍼의 Girls Just Wanna Have Fun 이어드립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일요일 2부에선 이렇게 팝송들 함께 듣고 있어요. 2035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친구가 탁구 치다가 넘어져서 다리 골절되었다고 와우 연락이 왔어요. 지금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여기저기 쏘다니던 친구라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갑갑할까 싶어요. 나이 들면 아플 때 제일 서럽다고 하는데 자주 들여다보고 놀아주려고 합니다. 아, 2035님. 아이고, 친구분. 크게 다치셨군요. 아니, 어떻게 탁구를 치다가 넘어지셨을까요? 아이고, 참, 순간이에요. 정말, 우리들도, 네, 저희 이 나이 때는, 저도 엄청 조심조심 하는데, 아유, 그래도 모르죠. 네. 2035님, 친구분, 잘 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 커피 한잔 드릴게요. 빨리 나으시라고 제 안부도 좀 전해주세요. Don McLean의 And I Love You So 이어서 다이아나 루스와 라이오넬 리치가 함께 부른 Endless Love 그리고 에어 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이어드립니다.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9: 서울사이버대학교.
1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2: 7월 26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들려드리는 오늘의 마지막 곡은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입니다. 잘 쉬면서 좋은 생각만 하는 일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9시 우리 모두 씩씩하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오늘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경산을 비롯한 영남지방 곳곳으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면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는데요.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정체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 내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천안 부근에서 짧게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송내에서 중동까지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춘천 분기점에서 짧게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4940님이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는 쇼파, 흔들 의자, 안마 의자 3종이 있어요. 오늘은 어디 앉아서 라디오 쇼 들을까요? 자, 여유 있는 집안인데요. 그렇다면 안마 의자 추천합니다. 에어컨은 26도에서 27도로 안마 의자 강도는 중으로 맞추고 다리 뻗고 누우면 여기가 다낭이고 푸켓 아니겠습니까? 예, 점심은 쌀국수 추천드리면서 일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행 스케치의 노래입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박명수의 라디오쇼 7월 26일 일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주말에는 그냥 시원하게, 예,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도 너무 세게 틀면 감기 걸리니까, 예, 약으로 놓고 시원하게 라디오 들으면서 옥수수 먹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죠? 예, 요즘 옥수수가 맛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집에 간식거리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요일에는 11시 내 고향 준비되어 있어요. 전국 팔도에 계시는 라디오쇼 애청자들과 1대1로 전화 통화하는 그런 날이죠. 오늘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너 속의 코너 공식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세계 두부의 날이래요. 두부, 콩으로 만든 두부. 보통 이제 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교도소 이런 데서 출소할 때 두부를 먹이잖아요. 근데 왜 두부를 먹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두부를 먹는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광고 듣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대한민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라디오쇼 패밀리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1대1 비대면 토크쇼 11시 내 고향 박유선님이 주셨습니다. 여름휴가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이었는데요. 공개방송 소식 듣고 여수로 정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현명한 선택이었어. 일단 라인업 굉장하고요. 마지막에 DJ인 공연까지 있습니다. 여수에서 제 생목으로 들을 수 있는 바다의 왕자가 현재 노래방 인기 차트 압도적 1위라는 점. 이거 내가 올린 거야. 실상 몰라. 예. 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수 오실 분들은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1대1 토크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결할 분은 제가 다음에 KBS 앞에서 보면은 꼭 아는 체 하겠다고 약속한 분입니다. 항상 저를 환하게 맞이해주는 동생이죠. 육중환 밴드의 육중환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육중환입니다.
1: 잘 지냈니?
2: 형님,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형님.
1: 뭐가 이렇게 즐거워?
2: 네, 즐겁죠, 형님.
1: 아, 그래요?
2: 네.
1: 마인드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2: 아, 그럼요, 형님. 예.
1: 벌써 결혼한 지가 10주년 됐어요?
2: 맞아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형님.
1: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
2: 아, 감사합니다.
1: 그 아내분 한마디에 10년 동안 타는 스쿠터를 처분했다고요?
2: 그렇죠. 예.
1: 왜?
2: 아빠 없이 키울 거냐고.
1: 예. 아니, 스쿠터인데 뭐 세게 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2: 예, 사실 뭐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예. 그러면 되는데.
1: 예. 그렇지. 뭐 그렇게 걱정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좀 부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걱정을 하죠. 예, 예.
2: 그럼요.
1: 예. 저는 스쿠터를 갖고 있거든요.
2: 아, 그래요?
1: 예.
2: 부럽습니다.
1: 예, 예. 야, 뭐가 부러워요. 예.
2: 부럽죠.
1: 나중에 또 타고 하면 되죠. 예, 예.
2: 에이, 그럼요.
1: 예, 예. 이제 아이 교육 문제가 가장 좀 화두일 텐데, 그죠?
2: 네.
1: 홍대에서 네. 이제 목동으로 이사를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2: 아,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1: 예, 예.
2: 엄마가.
1: 예.
2: 목동이 궁금하다고.
1: 아.
2: 네, 궁금하다고 아이랑 목동 한번 같이 가자고.
1: 예, 예.
2: 어쩔 수 없이 이제 왔죠.
1: 아이의 교육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시설이 좀 잘 갖춰 있는 데가 이제 목동 그쪽에 잘 갖춰 있죠. 그죠?
2: 맞아요. 이제 딱히 뭐 유해시설 이런 게 없어가지고.
1: 네.
2: 아이하고 엄마한테 좋은 것 같아요.
1: 예. 그, 가장 좀 궁금하게 물어보고 싶었던 게.
2: 네.
1: 육종환 씨가 살던 홍대 옥탑방 건물이.
2: 네.
1: 40억이라면 40억. 그때 왜 안 샀어요, 사지?
2: 아, 그때 집주인 분께서.
1: 예.
2: 세 번 찾아왔어요, 저한테. 사라고.
1: 왜 안 샀어요?
2: 아, 그때 사실 대출도 좀 무서웠고.
1: 예.
2: 내가 이걸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큰 거였었어요.
1: 아, 진짜로?
2: 네, 크게 느껴졌어요.
1: 예. 네. 지금 후회가 심하죠?
2: 좋군요.
1: 아, 근데 사실 내게 안 되려고 그런 거니까.
2: 맞아요.
1: 그렇게 네. 생각하신 게 저는 마음 편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형님.
1: 예, 예. 그런 거에 신경 쓰이면 잠 못 자거든요.
2: 그럼요.
1: 예, 예. 어차피 이제 그런 모든 행운과 복은 하늘이 주시는 거니까 다른 걸로 이제 복을 주셨을 거예요. 예. 아,
2: 그럼요. 다른 걸로 복 받았죠.
1: 그럼요. 예, 우리 또 네. 예쁜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2: 맞아요.
1: 예. 아, 이번에 신곡이 나왔는데.
2: 네, 맞습니다. 신곡 나왔습니다.
1: 7월 2일 날.
2: 네, 7월 2일 날 어쩔 건데.
1: 예, 어떤 내용입니까?
2: 뒤처지면 어쩔 건데. 내가 남보다 좀 모자라면 어쩔 건데.
1: 그치.
2: 내가 좀 못생기면 어쩔 건데.
1: 예.
2: 네가 내 인생 살아줄 거 아니잖아.
1: 예.
2: 뭐 그런 내용입니다.
1: 뭐 죄송한데 제 얘기한 거예요?
2: 빙고.
1: 웃어? 웃음이 나와 지금?
2: 아니 형님
1: 어쩔 건데 그럼 어쩔 건데
2: 수도 없으면 어쩔 건데
1: 예예 아 좋은데요?
2: 뭐 그런 건 네, 그럼요 예.
1: 저희가 이 노래를 걸어놨는데
2: 네
1: 한 소절만 불러주신다면요
2: 뒤처지면 어쩔 건데 쉬어가면 어쩔 건데
1: 좋은데
2: 못생기면 어쩔 건데 숯 없으면 어쩔 건데.
1: 내 얘기네, 이거 내 얘기야. 너 지금 내 얘기 썼지, 이거.
2: 아, 명수형이라고 제목을 지칠까.
1: 그러니까. 그랬으면 내가 더 많이 해줬을 텐데. 아, 아쉽네요.
2: 네.
1: 아무튼, 저, 또, 평범한 어떤 그 삶에.
2: 네.
1: 그냥 평범한 분들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보니까 노래 자체가. 예.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예.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2: 네, 맞아요. 8월 21일 날, 금요일 날. 예, 예. 홍대에서 공연합니다.
1: 오, 그래요?
2: 네.
1: 티켓 오픈했습니까?
2: 오픈했습니다.
1: 잘 되고 있죠?
2: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1: 아이고야. 예, 워낙 아, 노래를 잘.
2: 네, 너무 감사하게.
1: 네.
2: 어, 너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1: 어, 그러면 특별히 홍보 안 해도 되죠? 다 완전히 이제 끝났으니까.
2: 아니, 7장 남았어요.
1: 그러면 다시 한번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세요.
2: 예, 홍대 벨루에서 예. 8월 21일 날,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시간이 되겠네요. 예.
2: 네네네.
1: 저 공연 잘 하시고요.
2: 네네.
1: 예, 예. 한번 좀 라이브가 워낙 되는 분이니까 저희 초대석에 한번 모실게요.
2: 너무 감사하죠.
1: 너무 감사하죠.
2: 네, 예, 예. 꼭 초대해 주세요, 형님.
1: 알겠습니다. 그러면
2: 네.
1: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
2: 네.
1: 오늘이 세계 두부의 날이래요. 두부, 콩 두부.
2: 두부의 날.
1: 예, 두부 좋아하세요? 두부 음식 좋아하세요?
2: 아, 좋아하죠. 탈모인들에게는 필수죠.
1: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탈모로 계속 연구하는 시키는데 궁금한 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볼게요.
2: 네.
1: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2: 네.
1: 친구들이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두부를 먹이잖아요.
2: 네.
1: 그건 알죠?
2: 알죠.
1: 왜 두부를 먹인다고 생각하세요?
2: 앞으로 두부처럼 하얗게 깨끗하게 살아라.
1: 아, 앞으로 두부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살아라?
2: 예.
1: 알겠습니다. 예, 일단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
2: 네, 형님.
1: 예, 육중한 밴드 노래 어쩔 건데 들을게요.
2: 감사합니다, 형님.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사랑해요.
1: 네.

0: 자, 두 번째 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45님이신데요. 박명수 씨만큼 N잡너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서명철님이세요. 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예, 서명철님 안녕하세요.
1: 여보 명수 씨 명수 쌤하고 좀 연결된 거 맞죠?
0: 예예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 세상 이런 일이 있네요. 살다 보니까.
0: 왜요?
1: 아니 정말 박 쌤 진짜 왕팬이었어요.
0: 네네.
1: 아 진짜 아니 왜 존경하냐면.
0: 예예. 예.
1: 명수 쌤이 진짜 재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팔 끝처럼 그냥 하나씩 벗겨도 뭔가 계속 나오잖아요.
0: 아,
1: 나는 저도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명수 쌤 지금 롤 모델이에요, 제.
0: 아, 그러세요?
1: 진짜요.
0: 아니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1: 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월요일 날은 오늘은 지금 난타 지금 강사하고요.
0: 예.
1: 화요일 날은 보치아 강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탁구 강사. 그다음에 목금은 트럼 교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보치아가 뭐예요, 보치아?
1: 아, 보치아가요.
0: 네.
1: 이게 이탈리아의 민속 경기인데.
0: 예.
1: 이탈리아 민속 경기인데 보치아가 그 이탈리아 말로 이제 공이라는 뜻이에요.
0: 예, 예.
1: 그 뇌병변,
0: 예.
1: 뇌병변이나 중증 장애인들이
0: 예, 예.
1: 재활 활동을 하기 위해서
0: 아.
1: 그것을 가지고 와서
0: 예.
1: 국기 종목으로 연기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0: 예.
1: 동계 올림픽 있죠, 쌤.
0: 예, 예.
1: 저기 뭐냐, 막 컬링 보면은 막 영미영명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1: 그런 것처럼 야 그 컬링에서는 표적판에다가 집어넣지만
0: 네.
1: 이거 보치아라는 경기는 까짓공이 뭐 파란색 여섯 개, 빨간 여덟 여섯 개, 그리고 잭볼이라고
0: 예.
1: 저기 뭐냐 그 저기 한 하얀 공이 하나 있어요.
0: 아.
1: 표적구
0: 예.
1: 표적구를 던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고 받으면서 던져서 거기에 가까이 붙이는 사람이 점수를 얻어가는 겁니다.
0: 아, 예, 그렇군요.
1: 예, 예, 예. 근데
0: 예.
1: 이 보치아 경기가
0: 예.
1: 우리 올림픽의 경기에 보면은 저게 뭐냐 그 양궁이 효자 종목이잖아요.
0: 예, 예.
1: 이 패럴림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이길 자가 없어요.
0: 아,
1: 왜냐면
0: 진짜?
1: 예, 지금 이제 모르시는데 지금 그 패럴림픽에서는 지금 이게 효자 종목이에요.
0: 예.
1: 지금 우리가 10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1등으로?
1: 예, 예. 근데
0: 아.
1: 그 유명한 선수가 우리 탁구에 이야기하면 삐약이 우리의 신유빈이 있고
0: 예.
1: 배드민턴에는 안세영이가 있잖아요.
0: 예, 예.
1: 이 보치아에는 정호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0: 예.
1: 이 선수가 엄청난 선수예요.
0: 아, 정호영?
1: 정호원.
0: 아, 정호원 선수?
1: 예, 예.
0: 아, 대단하네요.
1: 넘사백. 예, 예.
0: 어, 이거 독보적이군요, 그냥, 그죠?
1: 그러죠.
0: 예, 예.
1: 독보적입니다,
0: 예,
1: 우리나라가.
0: 예. 근데,
1: 네.
0: 서명철 선생님은 저보다 형님이신데 자격증 네. 부자라고 알고 있어요.
1: 자격증 부자, 아유, 저게 뭐냐, 명세만 못하죠.
0: 어떤 거 갖고 계세요?
1: 뭐, 웃음 치료사, 맥크레신 치료사, 뭐, 저기 뭐냐, 숟가락 연주라고.
0: 예.
1: 숟가락 그 저기 자격증도 갖고 있고 드론 교관도 되고 있고 포크레인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많은
1: 아니요,
0: 걸.
1: 저는 아유 아이 명수 쌤한테 게임도 안 되죠.
0: 아니, 뭔 게임이 안 돼요?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도 있고.
1: 아니요, 그거 작년에 어렵게 예. 2년 만에 필기를 합격했는데
0: 예.
1: 엊그저께 얼마 전에
0: 예.
1: 시험을 봤는데 제가 실기에 어젠가 발표했는데 제가 실기 떨어졌어요.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0: 아, 그러면 또 하시면 되죠. 예예.
1: 예, 그러니까 열심히. 그리고 우리 막둥이 딸이 저기 뭐냐 유료를 해주더라고요. 4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가서 메달 못 딴 사람 생각해라.
0: 아.
1: 굉장히 시비에 빠져 있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마침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네요. 아 진짜 너무 영광이고.
0: 그동안 말씀을 많이
1: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0: 네.
1: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0: 말씀하세요.
1: 제가 저도 왕팬이지만
0: 예.
1: 우리 저기 막둥이 딸이 꼭 전화
0: 예.
1: 혹시나 뭐 해가지고 뭐 되면. 오늘 뭐 명수 쌤 팬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라고 그래서 근데 마침 전화가 왔네요.
0: 예,
1: 아이고야.
0: 예. 아이고 예,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금
0: 근데
1: 제가 반갑죠.
0: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예,
1: 네네.
0: 강의 같은 거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1: 아이고 아이 명수 쌤도 못하죠. 제가 어떻게 해요?
0: 저는
1: 따라가요.
0: 저는 강의를 못해요. 근데 진짜 강의도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경험도 많고 어떻습니까?
1: 아니 제가 롤 모델이 진짜 아니 그때그때마다 무슨 말을 이렇게 하거나 질문을 할 때마다
0: 예.
1: 유머 있게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0: 예, 예.
1: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의 진짜 박명수님은 저의 롤 모델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음악을
0: 예.
1: 제가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제가 퍼커션
0: 예.
1: 뭐 카온이나 봉고나 콩가나 뭐 이렇게 두드러는
0: 예, 예, 예.
1: 두드런단 말입니다.
0: 타악기 좋아하신 거야? 타악기.
1: 네. 타악기 예. 손으로 치는 거예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게 저 박명수 씨의 저기 음악을 들으면
0: 예.
1: 완전히 내 스타일이에요. 진짜 아니 어릴 때부터
0: 예.
1: 뭐 바다의 왕자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 이 리듬 비트가
0: 예.
1: 아 저에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0: 오,
1: 정말 진짜
0: 예.
1: 제 롤 모델이라니까요.
0: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그 말씀을 거의 90%를 다 하셨는데

0: 코딩.
1: 와.
0: 아니, 이제 애들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거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1: 예.
0: 해가지고 또 코딩 쪽에 드론이 그냥 손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코딩을 해가지고 드론 쇼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1: 예.
0: 코딩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1: 그래서
0: 이제 이번에는 드론 코딩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1: 아.
0: 내년에 또 아까 보치아 그 실기를 떨어져가지고.
1: 그렇게 예.
0: 제가 내년에 좀 또 보치아도 열심히 해서 보치아도.
1: 대단하시네요.
0: 진짜. 해야
1: 예. 예. 아니, 이렇게 저 하루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사시니까.
0: 네.
1: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늙을 시간이 없겠네요. 예, 진짜. 항상 이렇게 젊게 뭔가 도전하시는 게 가장 젊은 거거든요. 저도 저 선배님으로서 본받고 싶습니다, 진짜로. 예.
0: 아유, 저 선배님이에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예. 제가 드론을 수업을 끝나서 애들하고 인사를 나눠요. 우리가 네. 그 명수의 뭐 나비의 쇼 한 것처럼
1: 예.
0: 제가 그런 것도 하나 따라해요.
1: 어떻게 해보시오? 어떻게 하시는데?
0: 예, 제가 그 거북이가 50년에서 500년 살잖아요.
1: 예.
0: 제가 그래서 거북쌤이에요. 왜
1: 예.
0: 거북쌤이냐면 드론
1: 예.
0: 수업할 때
1: 예.
0: 인사를 제쯤이 시작할 때 끝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1: 어떻게요?
0: 거북 날자 스텝 바이 스텝 렛츠 고 하거든요.
1: 아~
0: 그게 뭐냐면
1: 예.
0: 그 거북이란 말은 50년에서 100년 사니까 우리 꿈으로 생각하고
1: 예.
0: 자 꿈을 한번 알아보자.
1: 예.
0: 한 걸음 한 걸음씩
1: 예.
0: 가자 이런 식의 해가지고 거북 날자 스텝 바이 스텝 렛츠 고 이러거든요.
1: 오 그러세요. 야, 대단하시네 진짜.
0: 아니에요. 이거 예. 이것도 다 이거 힘내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구호에치는 걸 알지 이런 것들이 박명세님이 예. 너무 좋아서 내가 그걸 따라한다니까요.
1: 아유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 네네.
1: 제 우리 선생님한테 주유권하고 영화 관람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예예. 예. 선생님.
0: 아네.
1: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오늘이 두부의 날이에요. 먹는 두부.
0: 두부요?
1: 예. 네. 두부 요리 좋아하시죠?
0: 엄청나게 좋아하죠. 예. 네.
1: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왜 두부를 먹여요? 이유가 있나요?
0: 두부를요?
1: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항상 두부를 먹이잖아요.
0: 저기 뭐냐 이렇게 앞으로 세상 살아갈 때
1: 예.
0: 딱딱하게 살지 말고 말랑하니
1: 예.
0: 좀 여유롭게
1: 예.
0: 좀 재짓지 말고 좀 부드럽게 살아라고 그래서 두부를 드리는 게 아닐까요?
1: 아 말랑말랑하게 여유롭게 살아라.
0: 예예.
1: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0: 예.
1: 계속해서 항상 도전하는 선생님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0: 네네.
1: 네. 자 1부 여기서 마감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9: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순서는 9613님인데요. 전국노래자랑에서 우수상 받은 적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신혜인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0: 명수삼촌 안녕하세요.
9: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10: 아, 제가요 지금 애기를 키우고 있어요.
9: 네네.
10: 아, 그래가지고 애기를 키우면서 맨날 라디오를 듣고 있죠.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해요.
9: 아, 그래요?
10: 명수삼촌한테 사연을 보내봤죠.
9: 예.
10: 이제 백가 선생님 나오셨잖아요.
9: 예예. 예.
10: 예, 그래 제가 코요테 비몽을 부르고 또 우수상에 탔거든요.
9: 아, 그래요?
10: 예.
9: 한번 불러볼 수 있어요?
10: 당연하죠.
9: 예, 한번 시작.
10: 아.

0: 감사합니다.
1: 우수상 받으셨어요?
0: 예, 우수상 받았습니다.
1: 와, 우수상은 상금이 얼마예요?
0: 아, 100만 원인데요. 세금 떼고 94만 원 받았습니다.
1: 어, 기분 좋았겠네.
0: 아, 기분 좋았죠.
1: 어디다 쓰셨어요?
0: 아, 저 술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1: 아.
0: 예, 네, 저 여기저기 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1: 아, 많이 드셨군요.
0: 많이 먹었습니다.
1: 예예 예, 예. 아, 근데 남동생 예. 남동생 돈 줬다면서요?
0: 예, 남동생이 제가 50만 원 주고 세금 제가 냈죠.
1: 아, 왜 남동생을 줬어요?
0: 아, 남동생이 김종민 역할이어가지고요.
1: 아,
0: 같이 했거든요.
1: 예, 아, 우수상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예.
0: 아, 말도 안 됐죠. 지금 이게 이 상황이 현실이 맞나?
1: 그걸로 스타 되고 싶었어요?
0: 스타 되고 싶었습니다. 유퀴즈 나가고 싶었습니다.
1: 유퀴즈요?
0: 예.
1: 유퀴즈한테 연락하셔. 여기다 연락하시면 어떡해요?
0: 그 전에 박명수 라디오를 먼저 나오고 싶었습니다.
1: 예, 예. 뭐 개인기 같은 거 있으세요?
0: 예, 있습니다.
1: 뭐가 있을까요?
0: 슈퍼스타 K 장재인입니다.
1: 예, 한번 불러보세요.
0: 나는 신데렐라 일렐라 이때다 싶어 형비지 마요 큰일 나요 12시가 지나면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잡지 마요 큰일 나요
1: 하지 마요 그만해요. 아니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0: 예.
1: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1: 근데 아이가 저 우리 저 아이 업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0: 예, 예.
1: 손석구 닮았다고 하셨는데 진짜 닮았네요 아이가.
0: 예, 손석구 닮았습니다.
1: 예, 예. 어, 근데 진짜 손석구 씨처럼 잘 컸으면 좋겠어요.
0: 너 납치된 거야. 맞습니다.
1: 오, 잘한다.
0: 예, 예.
1: 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손석구.
0: 너 납치된 거야.
1: 첫 번째 게 났어요. 예, 예. 그래.
0: 예,
1: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세요?
0: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이제 나왔는데요.
1: 네.
0: 둘째.
1: 네.
0: 셋째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1: 아, 진짜.
0: 예.
1: 예, 예. 아주 뭐 건강할 때니까 또 많이 나오면 또 그만큼 애국자예요.
0: 예, 맞습니다.
1: 예, 예. 아이를 또 좋아하세요?
0: 예, 너무 좋아합니다.
1: 어, 그러면 뭐 또 둘째, 셋째까지도 예, 기회 예. 되시면 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1: 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예요.
0: 예, 저희 아버지도 70년생 개띠이십니다.
1: 아이고. 아, 그래요?
0: 예.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1: 뭐 상관없는데.
0: 예.
1: 제가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예. 그러면 70년 예. 아버지인데 손자가 생긴 거네.
0: 맞습니다.
1: 와, 진짜.
0: 손자가 생기셨습니다.
1: 제가 손자가 생긴 거네. 우리 민서가 딸을 낳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거 아니야, 지금?
0: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1: 와, 진짜. 아빠가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입장에 대보니까.
0: 예, 예.
1: 너무 기쁠 것 같아요.
0: 너무너무 행복하십니다.
1: 예, 예. 아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따님이 이렇게 밝고 행복한 모습 보는 게 아빠로서 얼마나 좋겠어요.
0: 예, 맞습니다.
1: 저희가 그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니까.
0: 예, 예.
1: 배달 상품권 두 장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이야, 감사합니다.
1: 저기, 우리 혜인 씨.
0: 예, 예.
1: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이 두부의 날이에요.
0: 두부요?
1: 두부 요리 좋아하세요?
0: 예, 두부요.
1: 예, 예.
0: 예, 좋아합니다. 저는 두부를 사다 놓고 먹습니다.
1: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교도소에서 이렇게 나올 때.
0: 예.
1: 보통 이게 두부 같은 걸 먹이잖아요.
0: 예, 예, 예.
1: 그건 알고 계세요?
0: 예, 알죠.
1: 왜 두부를 먹인다고 생각하세요?
0: 아, 깨끗하게 다시 잘 살아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1: 깨끗하게 잘 살아라?
0: 예, 너 이제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렴.
1: 아, 두부가 깨끗하게 정제된 거니까?
0: 예,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살아라라는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0: 예.
1: 앞으로 더 많이 연습하셔서 유퀴즈 한번 나가세요.
0: 예, 명수상전.
1: 네.
0: 화순 페리카 땡 화이팅 한번 외쳐주십시오. 저희 남동생이 하거든요.
1: 뭐라고요?
0: 화순군 페리카 땡 치킨집입니다.
1: 아. 화순에서 장사하시는 페리카 땡 화이팅.
0: 감사합니다.
1: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코요테의 노래, 우리 또 직접 부르셨던 노래죠. 비몽 듣겠습니다.

0: 자, 이번에는 1176님이신데요. 요즘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가슴속 깊이 품어놨던 사직서를 낼까요 말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최선일님이 주셨습니다. 여보세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사직서를 네. 왜 낼까 말까 망설이고 계세요.
1: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좀 직장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0: 예예 예.
1: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좀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듦을 좀 느끼고 있어요, 제가.
0: 네.
1: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서.
0: 네.
1: 야, 이걸 정말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래도 저, 지금 사직서를 내시면은 다른 일 찾기가 좀 힘드실 텐데.
1: 네네네.
0: 괜찮겠어요?
1: 안 괜찮죠.
0: 뭐라고요?
1: 안 괜찮습니다.
0: 안 괜찮으면 다녀야지. 왜 갑자기 그렇게 사직서 일하시는 게 힘들어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제대로 쉼을 갖지 못하면서 아. 좀 일을 하다 보니까.
0: 아.
1: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이고 기계가 아닌지라.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네. 아, 그런 고민이 요즘 좀 많이 있습니다.
0: 그렇죠. 쉴 때 좀 쉬고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또 그 하시는 일이 호텔에서 일하시나 봐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여기 강원도 양양에서 아이고야.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쉬는 날이 좀 거의 없군요. 지금 성수기라서.
1: 네, 더구나 요즘 더 많이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네. 네, 더욱이 더 그렇습니다. 아이고.
0: 아유, 그 호텔 객실이 얼마나 됩니까?
1: 네, 저희 호텔 지금 한 150실 정도 되는 규모의 호텔입니다.
0: 와, 그건 객실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1: 네, 여기 객실 관리하고, 저 룸메이드, 뭐 이런 하우스키핑 관리하고 있습니다.
0: 힘드시겠어. 어떤 게 가장 힘듭니까?
1: 아무래도 이제 객실 관리가 위주다 보니까
0: 예.
1: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깨끗한 객실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1: 혹시라도 조금의 이제 실수나 좀 미스가 있었을 때 아무래도 예. 컴플레인 같은 거 생기고 그러면
0: 예.
1: 많이 좀 힘들죠.
0: 그러면은 뭐 힘든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번아웃이 올 정도로 힘들었다면 언제 번아웃이 온 거예요?
1: 최근에 한 달 예.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예. 정도 됐는데.
0: 예.
1: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육체적으로 좀 이제 예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0: 네.
1: 요즘 들어 부쩍 체력적으로도 많이 너무 이제 뭐 병원을 가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이제 몸에서 좀 시그널이 온다는 걸 좀 느낀다고 해야 되나?
0: 네.
1: 예, 네, 그럴 때 야, 이걸 내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한 25년 동안 호텔업에만 종사를 했는데
0: 네.
1: 정말 업종을 한번 바꿔봐야 되는지
0: 예.
1: 막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 좀 그런 이제 번아웃이 올 것 같은 좀 이제 그런 불안감이 좀 조금 생기더라고요.
0: 아, 그렇게 힘들면은 좀 잠깐 쉬긴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 맞아요. 네. 정말 이게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래도 네. 또 이렇게 저 이제 50이 되셨는데
1: 네.
0: 막상 또 일을 관두고 또 있으면 또 참 또 여러 가지 또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죠?
1: 참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아직 진짜 총각이다 보니까
0: 아 총각입니까? 아이고
1: 네네네 예, 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갔다 와본 적도 없는 이제 싱글인데
0: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니고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진짜. 그래서, 다행이에요.
1: 네 그래서 예. 오롯이 뭐 혼자 생활을 하고 있어서 좀 그런 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예. 뭐 아무래도 걱정은 되죠.
0: 이걸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네요. 다행이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뭐한 게 또 아무튼간에 뭐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예 예. 그죠?
1: 근데 네, 맞아요.
0: 예.
1: 예전에 제가 형님 그 방송 그 제가 한번 또 사연 보내서 한번 방송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0: 네, 네.
1: 그때 기상열 형님 말씀 주시면서 다행 아니라고.
0: 예, 예.
1: 장가 가야 된다고.
0: 예.
1: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0: 예, 예. 아, 이제 기상열은 이제 저랑 친구니까.
1: 네, 네.
0: 그런 거고 이제 아직 저 최선일님은 이제 아직 뭐 50이 되셨기 때문에.
1: 네.
0: 예. 아무튼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네. 장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1: 네.
0: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다행이라는 얘기예요. 예.
1: 아, 네.
0: 예,
1: 되게 좋겠습니다.
0: 예. 예,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요. 예,
1: 네.
0: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너무 힘들 때는 잠깐 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잠깐이라도 좀 쉬면서 다시
1: 네.
0: 한번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1: 네, 네, 네.
0: 저희가 선물로 마트 상품권하고 주유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자,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오늘이 두부의 날이에요. 두부, 우리 콩으로 만든 두부.
1: 네.
0: 교도소에서 이렇게 출소할 때 두부를 먹이잖아요.
1: 네, 네, 맞아요.
0: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1: 이 두부가 이 희부 먹으면 좀 부드럽잖아요.
0: 네, 네, 네.
1: 부드럽게 씹으면 이제 좀 앞으로 좀 험하게 살았으니까.
0: 네.
1: 좀 이제 앞으로 좀 부드럽게 좀 살으라는 의미에서 아마 주는 것 같습니다.
0: 앞으로 진짜 험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두부처럼 씹으면은 말캉말캉하게 부드럽게 살아라.
1: 그렇죠. 네, 이제 부드럽게 좀 살아라.
0: 알겠습니다. 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1: 네. 네,
0: 쉬엄쉬엄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형님.
0: 네. 에스이에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달리기.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퇴직연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I love coffee, I
2: love tea. I love the job.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공식 설문 세계 두부의 날을 맞아서 우리나라는 교도소에서 나올 때 왜 두부를 먹고 먹이는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두부처럼 깨끗하고 하얗게 말랑하게 부드럽게 살라고 두부를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요. 여러분들 생각이 맞고요. 또 하나 오랜 수감 생활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라는 의미에서 두부를 먹는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두부 먹는 일이 없도록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이승철의 노래입니다. 하얀새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 진우와 고향인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턱이 없고 평탄해서 휠체어로 산책도 하기 편했고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여행의 피로를 덜 수 있었어요. 가족 행사를 마치고 경주의 야경을 즐겼던 그 순간 더운 여름에도 제선을 꼭 잡는 진우의 용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귀경 방향 정체도 늘었고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대 양양 방향은 덕수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밀리고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 휴게소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정체고요. 수원에서 짧게 밀립니다. 더 가서 서울 도심에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길게 막힙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입장에서 북천안까지 또 독립기념관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전 구간 수월하다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2: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0: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안녕하세요.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에서 특별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대요. 우주센터 안 밀폐 공간에 달이나 화성 같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요. 1년 넘게 살아보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요, 수억 킬로미터의 우주를 건너는 기술이나 생존력만 테스트하진 않아요. 사람의 마음도 같이 들여다본다네요. 그러니까 지구와 통신도 점점 멀어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바로 연락 닿지도 않고, 매일 똑같은 사람들하고 숨을 데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사람 마음이 과연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까, 그걸 본다는 거죠. 우주선 만드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거기에 타는 거는 수만 가지 감정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저 먼 우주보다 신비롭고 어려운 게 사람이지만 함께하면 좋은 것도 또 사람이죠. 그 사람들하고 따뜻하게 눈 마주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0: 오늘 인백션의 백뮤직 오프닝 멘트로 나사에서 특별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그 얘기 전하면서 오늘 첫 곡은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였습니다. 맑게 개인 푸른 하늘을 보고 단숨에 썼다네요. 이 프로듀서 제플린이요. 그러니까 햇빛 쏟아지는 순간에 그 해방감과 행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Out of the Blue란 앨범인데요. 컨셉부터 자켓까지 우주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영화 Guardians of Galaxy 2의 오프닝 장면에 이 노래가 흘렀습니다. 그 베이비 그루트가 춤출 때 이 노래가 깔렸죠. 정경화 씨, 그거 아세요? 저희 친정엄마 목소리가 밝으면요. 친정아버지가 낚시 간 날이에요. 오늘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소프라노세요. 아유, 엄마 아빠 재밌게 사시네요. 안귀영 씨군요. 마트 왔는데요. 모르고 다른 분 카트를 끌고 돌아다녔어요. 어떡해요. 근데 저희 집 식성과 어찌나 똑같은지 똑같은 야채, 과자, 우유 헛갈릴만 했어요 하셨습니다. 그분도 다른 분도 똑같으니까 가지고 다녔겠죠. 자,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만나는 임백천의 백뮤직 오늘 일요일 일부입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들 곁에서 편히 쉬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음악 배달하겠습니다. 신청곡 보내시면 잘 챙겨둡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돈 쓰지 마시고요. 무료인 콩 가입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분위기가 같은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하와이의 서퍼 출신 가수죠. 잭 존슨의 노래 Better Together. 본인 아내를 생각하며 만든 아주 어쿠스틱한 사랑 노래였습니다.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일 때가 제일 좋아요. Better Together. 그리고 빅 룽아의 Listening for the Weather 듣고 왔어요.

뉴질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죠. 빅 룽아. 날씨 예보처럼 다가올 내일을 기다리면서 불안한 생각을 버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284님이 아들이 택배 보낸다고 박스 사러 간다더라고요. 집에 널린 게 택배 상자라서 제가 사이즈 맞게 만들어줬더니 엄마한테 이런 재주가? 하면서 놀라네요. 오랜만에 아들 눈빛에서 존경심을 봤어요. 아들, 엄마는 못하는 게 없단다 하셨어요. 그럼요. 아들은 엄마를 위해서 평생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모를 뿐이죠. 알 때쯤이면 엄마가 참 힘이 없어지죠. 2560님이 타임엑스 소셜 클럽의 루머스를 청하셨군요. 아주 독창적인 사운드를 들려준 그룹이죠. 부분별한 소문과 가십을 유쾌하게 꼬집고 있는 그런 노래 준비하고요. 싱어송라이터 바비 브라운의 Every Little Step이라는 노래도 같이 연결합니다. 화려한 리듬 위에 내가 내딛는 작은 걸음마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낭만적인 고백을 얹고 있습니다. 타임엑스 소셜 클럽 루머스 바비 브라운 Every Little Step

바비 브라운의 Every Little Step, Timex Social Club의 Rumors 듣고 왔어요. 예전에 뭐 개그한다고 바비 타면 뭐게? 바비 브라운 뭐 그런 거 그랬죠. 이 바비 브라운이 위트니 휴스턴의 남편이었죠.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죠. 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는 여러분들이 주신 긴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문자나 콩사연에 담지 못한 긴 이야기 이 시간에 주시면 돼요. 제가 좋은 노래와 선물로 응답하겠습니다.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오늘은 최서연 씨가 주신 사연을 소개합니다. 나라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건강검진 항목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어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너도 이제 관리 대상입니다 하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느낌이랄까요? 아,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실감이 되면서 무엇보다 건강을 미리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그럴싸한 철학을 늘어놓습니다. 섭생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음식부터 건강하게 챙겨 먹어야 된다고.

탕탕탕 무슨 공사 현장 같은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는 거예요. 대체 뭐 하나 싶어서 주방에 가봤더니 냉장고에 있는 양파, 당근, 대파, 버섯을 포함한 모든 채소를 꺼내서는 토막을 내서 끓이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저녁 언제 먹을 수 있어? 어, 채수 우리는 중이니까 좀만 기다려. 스프 대신에 이 채수를 직접 우려 먹으면 라면도 건강히 먹을 수 있을 거야. 인내 좀 하면서 기다려, 자기야.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 마침내 완성된 라면은 짜잔! 신기하게도 제가 평생 먹어온 라면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냥 아는 맛이었어요. 그래도 누군가 내 건강을 생각해서 채소를 썰고 라면 하나에도 정성을 쏟아준다는 게 고맙고 감동스럽긴 하더라고요. 다음엔 채소 대신 냉장고에 잔뜩 있는 코인 육수를 쓰라고 알려주고 주방 일을 하나씩 하나씩 넘겨줘야겠습니다. 남편이 요리 센스는 갈 길이 멀지만 정성 하나는 확실하니까 자주 하다 보면 언젠가 저녁 담당은 남편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않을까요? 이런 원대한 계획도 슬쩍 품어봅니다. 여보, 라면 진짜 맛있더라. 잘 먹었어, 여보.

사연 쓰고 따블 갑니다. 사연에 의해서 노래 듣고 왔어요. 알콩달콩 재밌게 사시는 최현 씨 부부한테 어울리는 노래였습니다. 박기만 씨도 청하셨죠?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은 내려놓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랑에 빠져들자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시간은 짧아요. 이게 우리 운명이죠. I'm Yours. 난 당신 거예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이슨 브라즈를 세계적인 팝스타로 만들어준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최서연 씨 사연 감사드립니다. 남편 훈련 잘 시키고 계시네요. 저녁 담당으로 눌러 앉히는데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주신 우리 서연 씨한테 남편과 함께 드시라고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게시판 있거든요. 한번 참여해 보세요. 긴 사연도 좋아요. 거기 올리시면 됩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저희가 따블로 얹어서 배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푸시캣 돌즈의 Stick With You 준비되어 있습니다. 푸시캣 돌즈는 원래 댄스팀이었는데요. 가창력과 댄스 실력을 모두 갖춘 2000년대 미국의 걸그룹이죠. 어느 누구도 너만큼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어. 너한테 착 붙어 있을 거야.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착붙송이죠.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데즈리의 You Gotta Be도 준비됩니다. 세상 시련 앞에 더 대담하고 더 현명하고 더 강하고 더 멋있고 더 침착해야 해. 더더더더 송이네요. 그럼 사랑이 모든 걸 구할 거야 라는 노래. 그리고 한 곡 더요. 코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준비합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한테 네가 좋아하는 레코드를 틀고 좀 편히 쉬라. 네, 가끔 네가 좋아하는 레코드를 틀고 좀 편히 쉬어. 가끔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위로와 힐링을 주고 있습니다. The Pussycat Dolls, Stick With You, Desiree, You Gotta Be, Connie Bailey Ray의 Put Your Records On.

노래 배달하면서 저도 참 즐기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노래 세 곡 이어 듣고 왔어요. 커니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Desiree, You Gotta Be, The Pushcat Dolls의 Stick With You 세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김영숙 씨가 The Cars의 Drive를 청하셨네요. 왜 이렇게 혼자 힘들어해? 내가 너 집에 데려다 줄게. 힘내.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 듣고 가죠.

0: 카린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마칠 시간 됐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일요일에만 만나는 선곡 요정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와 함께 만나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은 9905님이 청하셨네요. 전설의 밴드 보스턴이 노래하는 More Than a Feeling 들으면서 마칩니다. I'll be coming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중대경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에 각별히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정체가 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설악에서 4km 막히고요. 더 가서 화도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반대 양양 쪽으론 덕수산패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밀리고 화도에서 서종까지 정체입니다. 이후로 강원권에서는 홍천휴게소에서 4km 막힙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서원주에서만 짧게 주춤하고 더 가서 흥천이포에서 서행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전 구간 수월하다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4: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5: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나른한 오후에 좋은 음악으로 스트레칭 해드리겠습니다. 임백천의 백미지 오늘 일요일 2부 출발하는 곡은 마룬5가 노래했어요. Moves Like a Jagger란 노래였습니다. 아, 이 노래가 벌써 15년이나 됐네요. 나온 지. 그때 전 세계 차트를 휩쓸었죠. 인트로부터 아주 힙한 음소리가 아주 청량하고 기분 좋게 흐르죠. 이 제목에 나오는 제거, 전설의 밴드죠. 롤링스톤즈의 프론트맨 믹 제거를 얘기합니다. 나 춤 잘 춰. 나 잘 논다고. 내가 믹 제거급 춤선으로 너를 그냥 확 사로잡아 줄게. 이런 자신만만한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검색보다 확실한 게 뭐 있을까요? 지인 추천이죠. 아는 사람한테 추천받는다. 안심되잖아요. 노래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골라주는 노래. 이제 오늘 들어봅니다. 잠시 후에.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하고 진모 씨 만나죠.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에대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이 아주 많아요.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거예요. 참여하시고 받아가세요.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곡

0: 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임백천의 백뮤직.
1: 요즘에 그 모임이나 행사 같은 곳에서 점심 이벤트로요, 랜덤 비빔밥이라는 게 유행이라네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선후배 또 동료들이 비빔밥 재료를 각자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는 뭐 이런 게 아니고 비밀리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양푼을 놓고 가져온 재료를 하나씩 공개하면서 이걸 다 넣고 비벼먹는 거예요. 나물이나 김치 같은 게 나오면 오 예 하겠죠. 근데 초콜릿 뭐 잼 뭐 이런 생뚱맞은 재료가 나오면 탄식과 야유가 쏟아지겠죠. 하지만 이 시간에는 안심하세요. 재료 검수만 30년 넘게 하신 분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음악평론가 임진모의 Sixth Sense.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비빔밥에 꼭 들어가는 뭐 나물이나 참기름처럼 꼭 있어야 하는 노래들만 쏙쏙 뽑아오는 분입니다. 찐모찐모 임진모씨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임준모 씨 주위에는 그 시장의 아주머니들을 비롯해서 네. 우리 백뮤직 애청자들이 많은데 네. 이런 노래 틀어줘야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2: 네.
1: 요 근래는 뭐 별 말씀 없었나요?
2: 아니요. 지금도 저 보면 좀 메탈 좀 세게 좀 한번 해줘.
1: 진짜요?
2: 네. 아, 블랙사바스 있잖아요. 오. 딥퍼플, 레드제플린.
1: 연령대는요?
2: 연령대는
1: 신청하시는
2: 대부분 70대 초반이세요.
1: 아, 그런 분들이? 이야, 네. 센 거 들으시네.
2: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시 활력을 찾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많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데, 아유, 그 시장에 마늘 김 하시는 아주머니는
1: 네.
2: 이 세상의 사유로 거기 그 떠나셨더라고.
1: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네. 아유, 괜찮으신 건 아니죠?
2: 아직 그걸 모르겠어요.
1: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아유. 아무튼 뭐 아무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2: 네.
1: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전명훈 씨가 이 코너에 보이는 라디오 안 해요. 우리 임평론가님 얼굴 뵈면서 듣고 싶은데 안산의 네. 애청자예요.
2: 제가 저 뭐 임백천 선배는 괜찮지만 제가 생긴 게 변호석이라든가 뭐 박서준 이렇게 생겼으면 당장 보이는 라디오 했죠.
1: 임보검인데
2: 네?
1: 왜요? 임보검. 아유,
2: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위로받거나 어?
1: 그리고
2: 못합니다.
1: 사실 예. 진모 씨가 네네. 신비주의거든요.
2: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1: 자, 임진모의 식스센스 먼저 주제 안내해 주세요.
2: 오늘 지금 좀 첫 곡을 갖다가
1: 예.
2: 어우, 역시 우리 민희롱 부장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곡을 딱 보내니까
1: 예.
2: 그거에 맞춰서 첫 곡을 잡잖아요. 휘파람 들어간 노래.
1: 아, 오늘
2: 주제가 바로 휘파람 소리가 들어간 노래 이겁니다.
1: 좋네.
2: 위슬링이죠.
1: 위슬이
2: 네네. 들어간 그런 노래인데 너무 많죠.
1: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너무 많은데요.
2: 네. 네. 그런데 오늘은 한번 좋은 곡을 듣는 하나의 그릇으로서 휘파람도 같이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1: 첫 곡을 뭘로 골랐나요?
2: 이거는 휘파람의 그 휘파람이 들어간 노래를 한번 순위를 뽑은 적이 있어요. 한
1: 예.
2: 음악 콘텐츠 웹진에서 뽑았는데 이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1: 어떤 노래일까요?
2: Otis Redding,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1: 아.
2: 예. 이건 참 여기 힙이 극이 교차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0: 오티스 레딩 생애 최초의 1위곡이긴 한데 그 1위를 갖다가 사후에 맞았다는 거죠.
1: 그 세상 떠나기 네. 3일 전에.
0: 네. 이걸 녹음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오티스 레딩의 심경이 굉장히 변화를 일으켰던 때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거칠게 또는 고함치면서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자신을 다독이는 그런 톤으로 해서 만든 게 바로 세팅 온 더 다크 오브 더
1: 그 그게. 녹음했을 때 나이가 26살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네. 26에 세상에 생을 마감한 거예요. 네.
0: 비행기 사고죠. 네. 그래서 세상 떠나는데 그래서 이 곡은 최초의 사후 1위 곡으로 파스티오머스 1위 곡으로 넘버원으로 남아 네. 있습니다.
1: 그다음에 사후 1위 곡이 많아요. 뭐 네. 짐 크로치도 있고
0: 짐 크로치의 타임 인 어 바틀도 네. 있고 존 레논의
1: 스타팅 오버도 있죠.
0: 스타팅 오버도 있습니다.
1: 제니스 조플린 것도 있고.
0: 맞습니다. 그렇죠. 미 앤 바이 베키 네. 네. 그런 곡들이 다 사후의 1위 곡인데 특히 이 오티스 레딩은 이 부두의 만에 앉아서 정말 뭔가 관조하는 자세로 이 곡을 만들었는데
1: 노래 좀 해 주세요.
0: 아이 안 됩니다. 근데
1: 제가 할까요?
0: 예.
1: 왜 또 갑자기 하라 그래요?
0: Sitting on the morning sun, sitting on the eve. 아이.
1: 오, 왜 내가 왜 허담하는 거야? 아, 좋은데. 예?
0: Sitting in the morning sun. 그렇지 이렇게 그루브가 들어가야 돼.
1: 이게 좀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이상한 게 뽕삐리 난다.
0: 하여튼 참 이 노래는 꼭 힙합이 아니더라도요. 락 역사 그리고 대중음악 역사가 남긴 명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1: 네, 뭐 네. 엄청난
0: 너무 너무 노래 잘했어요. 오티스 그리고 여기 또 휘파람도 직접 오티스 레딩이 불거든요. 휘파람도 아주 잘 들어갔고요.
1: 들을까요?
0: 네. 네,
1: 휘파람이 들어가는 명곡 오늘 주제예요. 오티스 레딩,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0: 야, 이건 진짜 쓸쓸하네요. 휘파람 네네. 소리. 네네. 오티스 레딩이 이렇게 휘파람을 연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적인 노래예요.
1: 네.
0: 그 고향이 조지아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 아마 레이 찰스하고 고향이 같을 거예요.
1: 네네네.
0: 근데 이제 거기서 못 살아서 내가

0: 서부, 그러니까 네. 샌프란시스코로 왔는데 거기서도 힘든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 쓸쓸한 남자 네. 부두에 앉아서 네. 밀물 빠져나간 걸 보면서 네. 시간을 보내는.
1: 그렇습니다. 관조적인 자세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내용이나 전체적인 음악 구성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명곡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롤링스톤에서 정했을 때는 그 가장 화제성이란 측면에서 뽑은 순위가 있어요. 예. 거기서도 이 곡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야,
0: 근데 이게 이제 사후에 나와서 1위를 한 거니까 그 전까지는 상당히 네네. 어려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1: 그렇죠. 네네.
0: 좀 조금 잘 살다 갔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그러죠. 이번에는요. 아예 그냥 휘파람으로만 이루어진 곡을 두 곡 소개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유명한 곡이고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흘러나온 이 곡의 매료가 돼가지고 평생을 찾았어요.
0: 뭐죠?
1: 그런데 그게 나중에 뭐 벌써 꽤 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I was Kaiser Bill's Batman 이란 곡이더라고요.
0: 예.
1: 근데 이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휘파람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휘파람 한 사람이 잭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예. 아예 위슬링이라고 앞에 붙여놨어요.
0: 휘파람 부는 잭 스미스.
1: 예. 네. 여기서 Kaiser Bill's Batman은 해석이 참 그런데 카이저 빌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황제 빌헬름 2세 골 가리키고 배트맨은 군대 군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빌헬름 황제의 군인이었다. 뭐 이런 제목 뜻이에요.
0: 그러니까 어떤 당번병.
1: 네. 네네.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휘파람은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영국 차트에서는 이게 아주 크게 돼서 5위까지 올라가고
0: 네.
1: 빌보드에서도 20위에 오르는 그런 성공을 거두지요.
0: 휘파람으로만.
1: 네네. 네.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0: 네.
1: 그러나 이 곡보다 더 유명한 곡은 바로 콰이강의 다리의 네. 보기 대령 행진곡이죠.
0: 그렇죠.
1: 커널 보기 마치. 더 브리지 온 더 리버 콰이인데 거기에 OST로 이 곡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분 건 아니고 기술적으로 이 휘파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네.
0: 난 여태까지 사람이 불었다고 네. 생각했는데.
1: 근데 그게 사람의 소리와 이 기계 소리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0: 그게 제가 한참 흉내내고 다녔거든요.
1: 그런데 네. 이게 휘파람이 굉장히 세요.
0: 50년대 영화거든요 이게. 네,
1: 그렇습니다.
0: 화이강의 다리가.
1: 57년 데이비드 린 감독 영화인데 이걸 갖다 엮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미치 밀러.
0: 미치 밀러.
1: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노래. 그래서 싱얼롱의 유행을 갖다 시켰잖아요.
0: 그 전석환 씨가 네. 예전에.
1: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미치 밀러입니다.
0: 오버의 연주자이기도 그러고요. 하고 지휘자이기도 네. 하고.
1: 뭐 히트곡이 엄청 많은 사람이고 레코드사 간부였죠.
0: 네. 네. 네.
1: 미치 밀러가 미치 밀러 악단이 이제 이걸 갖다가 한 건데 커널 보기 마치는 휘파람 하면 아직도 순위에서요. 휘파람 곡에서 꼭 탑10에 드는 그런 정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0: 아니 거기서 보니까 예.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1: 네네네.
0: 휘파람 불면서 행진하는 영국 그 영국 군인 포로들
1: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네.
0: 그래서 저는 그게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기계적인 네. 거였군요.
1: 사람 소리가 섞였는데 그게 이제 뭐 다른 소리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0: 네. 이게 하잖아요.
1: 예. 네. 근데 그보다 훨씬 세요. 이거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0: 예. 네.
1: 자,
0: 네.
1: 오래하지 마세요. 아 진짜. 하여튼 뭐 재질을 안 하면 끝까지 해보면
0: 방송하다가 쫓겨나 본 적은 없죠.
1: 없어요.
0: 게스트하다가. 아니 그냥
1: 아니 그러고 누가 쳤어 이거
0: 갑자기 정말. 쫓아내고 싶네
1: 저도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하여튼 두 곡 갈까요?
0: PD도 새로 왔는데 일단 좀 휴전을 합시다
1: 알겠습니다 네.
0: Whistling Jack Smith I was a Kaiser Bill's Batman
1: 네.
0: 그러니까 나는 빌헬름 황제 당번병이었다 이어서 미치 밀러 악단의 그 유명한 연주 휘파람 네. 아 좋죠 코넬 보기 마치 The Bridge on the River Choir OST입니다

0: 영화 콰이강의 다리 OST 중에서 미치 밀러 악단의 코넬 보기 마치, 그전 노래는 위슬링 잭 스미스의 I was a Kaiser Bill's Batman. 네,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1: 그리고 미치 밀러 악단의 또 유명한 곡이 옐로우 로즈 오브 텍사스죠.
0: 텍사스. 아, 그건 합창이 아주 멋지죠. 남성 합창.
1: 이것도 한번 네. 미치 밀러에서 악단의 명곡들을 한번 제가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0: 네네, 좋죠. 네.
1: 자, 이번에는 이제 락밴드로 갑니다.
0: 예.
1: 아주 센 락하는 사람들도 이 휘파람을 빼놓지 않아요. 네. 왜냐, 휘파람이 굉장히 편곡에서 주요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0: 네.
1: 이 대목에서 피아노를 넣을까? 아니면 정말 여기서 색스폰을 넣을까?
0: 네.
1: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0: 편곡할 때.
1: 네. 근데 여기서 좀 약간 기분이 좋은 상황이라든가 기분이 좋은 상황
0: 네.
1: 또는 아주 반대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0: 쓸쓸한, 네.
1: 오히려 역으로 휘파람을 쓰면

0: 통할 때가 있어요. 아,
1: 그렇죠.
0: 그렇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휘파람을 갖다 굉장히 많이 재료로 동원을 하는데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건센 로지스의 페이션

0: 무너지면서 그때 그걸 상징하는 노래죠.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시대성을 갖다가 평가받습니다.
1: 건스 앤 로지스의 페이션스부터 설명을 하죠.
0: 네, 네.
1: 그 엑슬로즈 리드 네네. 보컬이죠.
0: 예.
1: 엑슬로즈가 휘파람을
0: 그래요. 부는 거죠. 근데 엑슬로즈 최근 사진 봤어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아니 본 것 같아. 살이 많이 쪘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요.
0: 아니 얼굴이 이상해졌어. 옛날에 아, 그 멋있었던 친구가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하면서. 네네. 그러고 보면 임백천 선배는 꽤나 선방한 거야.
1: 가만히 보세요. 갑자기 훅 들어오네. 아니 엑슬로즈하고 날 비교하면 안 되지.
0: 아니 그만큼
1: 엑슬로즈가 훨씬 분위기 있고 멋있죠.
0: 아유.
1: 아 진짜 그 얘기예요.
0: 아유 난 저런 식의 그 자기 그 저 뭐 뭐랄까
1: 염소.
0: 아우 나 진짜 짜증나.
1: 엑슬로즈 노벤버 레인이잖아. 난 진짜.
0: 아 난 지금 사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아니, 모습.
1: 아무리 변해도 저보다 훨씬 낫죠.
0: 하기야 뭐. 네네. 편지 그 노래보다 낫지.
1: 감사해요. 다음 주부터 글로브, 네. 글로브 갖다 놓을 거예요. 내가 네, 네. 못 참겠는데.
0: 아마 내가 확신하는데 민희롱 우리 부장
1: 네. 예,
0: 정말 제가 오랫동안 관계 가져오고 거의 입사했을 때도 프로그램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백천과의 격돌 때 분명히 네. 저에게 손을 들어줄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네, 네. 2대1이잖아.
0: 네.
1: 그러니까. 안 되지. 자, 오늘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휘파람 소리가 주제입니다. 휘파람 소리가 아주 멋진 두 곡도 이어드리죠. Guns and Roses의 Patience 이어서 Scorpions의 유명한 노래죠. Wind of Change. One, two, one.

0: 야, 어쩜 이렇게 정말 대단합니다. 스콜피언스, 윈드 오브 체인지, 건즈 앤 로지스, 페이션. 하드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정적으로 하니까.
1: 맞아요. 그러니까 더 무게가 있어요.
0: 스콜피언스 이저 클라우스 마이네하고 루돌프 쉔클 기타리스트. 네네네. 두 사람하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지난번에 올렸는데요. 네. 반응이 해외에서도 오더라고요.
1: 자, 오늘은 저 휘파람 소리가 들어간 노래, 그런 노래가 제가 지금 골랐는데요.
0: DJ세요?
1: 네, 이번에는 네. 네, 아예 보통 이제 휘파람은 양념이.
0: DJ시냐고요?
1: 왜요?
0: 아니, 본인 진행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바빠요? 이번엔 뭐예요?
1: 네, 이번에는 아예 그냥 양념 정도가 아니라 네. 살짝 들어간 게 아니라 아예 노래 제목이 휘파람입니다. 네. 우리 블랙핑크의 휘파람어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그
1: 위슬입니다. 위슬.
0: 아, 플로라이다.
1: 플로라이다라고 2012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곡인데
0: 미국 플로리다 출신 네, 래퍼죠.
1: 정말 휘파람이 많이 나오죠. 전체를 이렇게 지배합니다.
0: 네.
1: 요때
0: 네.
1: 당시에 휘파람이 꽤 많이 나왔어요. 아까 그 Moves Like 제거 있잖아요. 네, 곡이 네. 2011년이고 이게 12년이니까 요때 왠지 모르게 휘파람이 환영받은
0: 그런 비슷한 시기에 많이 나왔네요.
1: 그렇습니다. 네. 굿 라이프라고 원 리퍼블릭도 굉장히 이 휘파람 많이 쓰는데 이것도 2010년 노래 그 부분이에요.
0: 혹시 시간이 되면 나중에 예,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 위슬 듣고요. 또 하나는 이건 너무 유명해서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라이언 고슬링 영화 바로 라라랜드에서 세티 오브 스타즈를 갖다가 이 라이언 고슬링이 예, 휘파람을 불면서 하죠.
0: 아니, 아주 유명해요. 나 이 사람이 배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밴드도 했다면서요.
1: 그럼요. 네. 인디 밴드를 했죠.
0: 피아노도 엄청 잘 치더라고.
1: 잘 치고. 영화에서 다 나오잖아요.
0: 네. 예, 예. 네.
1: 그런데 그 시티 오브 스타즈 휘파람도 아주 괜찮았어요. 네네.
0: 두 곡이 듣죠. 플로라이더의 휘슬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의 시티 오브 스타즈.

0: 라이언 고슬링이 진짜 분위기 있게 했네요.
1: 네, 네,
0: 시티 오브 스타즈 그리고 네, 네. 플로라이더의 위슬 두 곡 듣고 왔어요.
1: 시간 아직 괜찮으니까요. 아까 얘기한 원 리퍼블릭
0: 네.
1: 이 팀의 리더가 라이언 테드인데 왜 BTS의 그 아리랑 앨범에
0: 네.
1: 그 참여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더 우리한테 유명한 이름입니다. 라이언 테더의 이 휘파람 소리가 들어갔는데 이 원 리퍼블릭은 휘파람 소리 많이 써요. 그중에
0: 네.
1: 하나가 굿 라이프입니다.
0: 네네.
1: 좋은 인생인데 뭐 엄청 좋다고 이런 게 아니라 에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는 뜻의 노래예요.
0: 네. 네네. 올 2월인가요? 한국 공연할 때 카운팅 스타.
1: 네, 카운팅. 거기도 휘파람이 네, 들어가죠.
0: 들어갔는데 네네. 거기서 떼창을 한국 팬들이 다 해가지고 아주 분위기 좋았어요.
1: 네네.
0: One Republic의 Good Life.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이제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네. 끝곡은 임진모의 픽인데요. 오늘 네. 가요도 휘파람인가요?
3: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요. 네. 블루벨스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이다.
2: 이게 원곡이 루나예나.
3: 맞습니다. 네. 네. 그 로스 트레스 디아망테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멕시코 3인조 그룹인데 네네. 히트곡이에요. 근데 그 원곡에도 휘파람 소리가 들어가는데 거의 같은 편곡으로 유사하게 휘파람 소리를 냈어요. 블루밴드 네. 멤버들이.
2: 그러니까 60년대 우리나라 네. 남성 예. 4중 창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블루밴드.
3: 박일호 선생, 그다음에 김천학, 서양훈, 현양 이렇게 넷 멤버였죠.
2: 네. 네. 그 이후에 봉봉 사중창, 그렇죠. 뭐 자니 브라더스, 네네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3: 그렇습니다.
2: 네. 자, 오늘 블루벨스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들으면서 오늘 진모씨 보내드리고요. 네. 다음 주 일요일은 8월이네요.
3: 네, 그렇습니다. 네,
2: 8월에 만나죠. 네.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순서 마치고요. 내일 월요일 날 12시에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전국의 고속도로 주로 서울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내린천 휴게소 부근에서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이후에는 설악에서 4km 구간 정체고요. 좀 더 지나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는 7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진부 부근에서 진부 1터널까지도 정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권은 광교터널 부근에서만 아직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11km 구간 답답합니다. 이후에는 수원에서 교통량 많아졌고요. 더 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과 동작대교 부근에서 각각 조금 전까지 사고가 있었고요. 이 여파로 여의하류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9039님께서요. 응디, 저도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고 싶어서 무슨 말을 보낼까 남편이랑 같이 고민하다가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한바탕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장 다녀왔어요. 우리 부부 소리내어 웃게 해준 응디 고마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는 사연이네요. 핸드폰 손에 들고 무슨 사연을 보낼까 고민하는 모습도 떠오르고 남편분이랑 같이 상의하는 모습도 떠오르는데요. 그러다가 두 분이 시원하게 한바탕 웃으셨대요. 진짜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 아닌가요? 오늘도 웃으면서 은비트 시작을 할 수 있는 건 다 반짝이 분들 덕분입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피터펀의 웃고 삽시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사연을 봐가지고 사연 보내면서 뭐 보내지? 아, 이런 거 보낼까? 저런 거 보낼까? 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랑 시장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아무 데나 보내주셔도 되는데 7453님께서 저도 처음에 라디오 사연 보낼 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사연을 재밌게 잘 보내고 싶은데 너무 힘을 주니까 무슨 대회 나가는 것처럼 비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보내요. 사연자분 편하게 보내셔도 응디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소개 잘해줘요. 맞습니다. 진짜 그냥 편하게 보내주셔도요. 다 재밌는 말들이에요. 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이 사연들 보면은 아유 뭐 꼭 무슨 화막 거창한 글이 아니더라도 아유 이렇게 소소하게 이런 소확행도 있구나. 아유 시장 다녀오셨구나. 아유 뭐 해드셨구나. 이런 말 들으면은 진짜 사람 사는 냄새 나서 너무 좋거든요. 진짜 그 사연 보낼 때 약간 부담스럽긴 하신가 봐요. 아 채택되려면 이거 재밌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0185님께서 와 그래도 용기 있으시네요. 저는 1년은 그냥 듣기만 했어요. 사연 보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라디오 들을 때마다 매번 사연 보내요. 소개 안 돼도 그 자체만으로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거 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삐졌어요. 나 딴 데 갈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또 사연 보내는 재미도 있지요. 그렇죠?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주말 방송 안내해 드립니다. 일요일 1부는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마련돼 있고요. 한 주 동안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들 이 시간에 많이 많이 들려드려요. 그리고 2부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트롯 여행 떠나는 시간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합니다. 반자분들 지금 어디서 뭐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참여 사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아니 왜죠?
3: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2: 무슨 노래인지 궁금해요.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평소에 빛나는 트로트 들으시다가 신청곡 생각나시면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요.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바로 만나볼게요. 9915님께서 응디 엄마가 무릎 수술하시고 퇴원하셔서 지금 창원 가는 길입니다. 10년 전에는 오른쪽 무릎을 수술하셨고 이번에 왼쪽 하셨어요. 전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병원도 매일 가고 좋았는데 석 달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힘내시라고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할게요. 박서진의 지나야 들려주시겠어요? 아이고 어머니 무릎 아픈 거 진짜 그거 너무너무 괴로운데 저도 요즘 자다가 무릎이 아파서 깨거든요. 비 오는 날은 특히나 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기상청이라 그러는데 수술하시면은 아무래도 이게 수술했다 해서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 아픈 정도겠지만 아픈 거는 사실 똑같잖아요. 에휴, 아버님께서 또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아픈 것도 서러울 텐데 남편분도 많이 보고 싶으시고 이러시겠네요. 옆에서 많이 같이 계셔주시고 음악도 같이 들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9246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경기도 이천에 사는 이선이라고 해요. 항상 응디 방송 잘 챙겨 듣고 있답니다. 저는 주파수 106.1 고정하고 듣는 애청자예요. 우리 응디의 방송이 최애랍니다. 오늘은 정연호의 사랑이 고장났어요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랑해 응디. 선희님 알고 있죠. 아, 또 이렇게 고정을 또 해놓고 그러면 라디오로 들으시는군요. 크, 역시 라디오는 이 라디오를 또 들어야지만 또 제맛이 나기는 하죠. 밖에 나가실 때는 콩 애플리케이션 깔고 계시죠? 4021님께서 각자 다른 매장에서 일하는 삼총사가 주말에도 응디랑 함께합니다. 오늘 주말이라 일 끝나고 모임할 거예요. 보고 싶은 친구들아 퇴근할 때까지 조금만 참자. 응디 진심원의 보약 같은 친구 들려주세요. 예전에 제 친구들 저는 어차피 연습생이었고 제 친구들이 다 가게 일을 했었어요. 한 명은 라면 가게하고 한 명은 치킨 가게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항상 이제 일 끝나면 모여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그 얘기 나누는 게 하루 일과의 끝이었어요. 그때 참 좋았었는데 그 여름 되면은 앞에 야장에 거기서 이제 또 한잔하고 뭐 여기저기 이제 우리 단골집 돌아다니면서 그냥 끝나고 모여서 만나는 게 그냥 일상이었죠. 해야 되는 루틴. 아마 4021님께서도 그 삼총사랑 그러실 것 같은데 아유 저도 그 시절이 참 그리운데 좋겠네요. 자 반지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들 띄워드립니다. 박서진의 지나야, 정연호의 사랑이 고장났어요. 그리고 진시몬의 보약같은 친구.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박서진의 진아야, 정연우의 사랑이 고장났어요,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였습니다. 일요일 1부 코너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9618님께서 응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수금도 잘 안 되고 하니 남편의 마음도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저희는 물건을 가져오면 현금 주고 가져와야 되는데 수금이 안 되니까 지켜보는 저까지도 속상합니다. 결제일은 왜 그리도 빨리 찾아오는지 시간 가는 것이 가끔은 야속합니다.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김지혜의 얄미운 사람 신청합니다. 저는 사람이 얄미운 게 아니라 시간이 얄밉네요.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들 다들 힘드신 거 알지만 빠른 결제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 모두 힘냅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수금이 잘 안 되면 아유 참 애가 타겠어요. 그렇다고 계속 전화해서 재촉할 수도 없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요즘 다들 힘드시죠. 진짜 누굴 만나나 다들 아유 힘들어, 요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힘들어서 뭐 이거 다들 서로 아유 좋은 날 올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말해봅니다. 좋은 날 올 거예요. 권현마님께서 저는 오늘도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는데 손님이 없네요. 이럴 때는 노래 들으면서 기분 전환해야죠. 나훈아의 테스형 들려주세요. 그럼 장사 대박 날 것 같습니다. 해운대에 계시는군요. 해운대 너무 가고 싶어요. 해운대 가면은 또 그 옆에 시장도 들려가지고 회도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기 계시는군요. 맞아요. 노래 들으면은 뭔가 기운이 막 나면서 또 손님분들 지나가시면은 채소 보고 가세요 이런 말이 더 힘차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2482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잘생긴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배우 현우님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신청할게요. 안아줄게요 라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잘생긴 사람이 노래도 잘하니까 마음이 자꾸 가네요. 계속 웃는 모습 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잘생긴 사람이 노래도

두 사람은 좋긴 하죠. 그죠? 자, 반지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들 바로 띄워드립니다. 김지혜의 얄미운 사람, 나훈아의 테스형, 현우의 안아줄게.

하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의 얄미운 사람, 나훈아의 테스형, 현우의 안아줄게요 듣고 왔어요. 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9039님께서 응디 안녕하세요. 남편과 전통시장 다녀왔어요. 무를 사려고 집어들었는데 팔이 시큰해서 저도 모르게 아야 이랬더니 남편이 힘도 세면서 뭔 엄살이래? 이러는 거 있죠? 순간 주변에 장 보시던 분들이 배꼽을 잡고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 찾고 있는데 채소가게 사장님께서 다음부터는 그냥 고르기만 하세요. 제가 담아드릴게요. 라고 하시더군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래도 다들 웃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생각했네요. 집에 돌아와서 음피트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응디, 이 노래 들려주시면 기분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서영의 선물이란 노래인데요. 참 좋아요. 들려주시겠어요? 9039님 참 마음씨가 고우시네요. 다들 웃었으니까 참아야지. 왜 참아요? 남편분. 근데 왜 와이프한테 와이프를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웃기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가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속상해요. 힘도 세면서 뭐 넘살이 아파요. 팔이 얼마나 아픈데요. 집안일하고 애 보고 이러면은 팔이 얼마나 아픈데요. 남편분이 어우 무거워 내가 들어줄게 이래야죠. 9092님께서 신랑이랑 싸우고 일단은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더 슬프네요. 차를 탔는데 은간 언니 목소리 나와서 위로받고 싶어서 문자 보내봐요. 언니 속상해요. 조항주의 후 노래 부탁드려요. 신랑이 나가야지 왜 9092님께서 나왔어요. 왜? 어? 아니 왜 싸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풀지. 그 싸워가지고 이제 그 집을 나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또 대한 그게 있더라고요. 집을 나가? 이러면서 싸웠던 거는 둘째치고 그 집을 나갔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집을 나가? 이것 가지고 또 트집이 잡히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푸는 게 좋아요. 아유 속상해. 갈 데 없는 게 더 속상해. 빨리 들어가세요. 차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0876님께서 응디 참 이상하죠. 응디가 빛나는 트로트를 진행한 지 2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응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응디가 사랑하는 박현호 씨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고요. 아, 그리고 응디가 서운히 얘기만 해도 울컥 감정이 막 솟구쳐요. 제가 응디를 많이 사랑하나 봐요. 요즘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듣고 있거든요. 박현호의 사랑은 소리 없이 신청할게요. 제가 응디에게 많이 스며들었나 봐요. 응디 우리 같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많이 웃어요. 꼭이요. 라고 해주셨어요. 원래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사람도 좋아하고 다 그렇게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자, 반지의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김서영의 선물, 조항조의 후, 박현호의 사랑은 소리 없이 듣고 오겠습니다.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양지은의 나 미쳐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 4시에서 5시 사이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교통량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부근까지 어렵고요. 이후에는 설악에서 5km 구간 정체입니다. 좀 더 지나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는 9km 구간 밀리고요. 덕소 산패에서 강일까지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평창에서 둔내터널 사이 정체 구간 길어졌고요. 경계권에선 여주분기점에서 여주휴게소 사이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더 가서는 광교터널 부근 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 더딘 흐름이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서원주에서 밀리고 이후로는 광주휴게소에서 동곤지암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성리의 알랑감 모르겠어 띄워드렸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왔어요.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은간의 비난 트로트 1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짝이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6532님께서 응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4살 손자가 나 할미랑 자고 싶어 이러네요. 그래서 그럼 오늘은 할미랑 잘까 하니까 바로 나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는 거 있죠. 아기는 아기예요. 진짜 아기들은 1초에 한 번씩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먹고 싶어 했다가, 이거 안 먹고 싶어 했다가, 저거 갖고 싶어 했다가, 저거 싫어 했다가. 그 순간에는 할머니가 너무 좋았던 거지. 그래서 할미랑 잘까? 이랬을 때, 어?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떡하지? 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아유, 이쁘네요. 이쁘네요. 김계월님께서, 응디, 제가 요즘 입이 터졌어요. 찐 옥수수를 거의 세 자루째 먹고 있네요. 이를 어쩌면 좋지요? 아이고, 옥수수를 세 개 먹었다고 잘못 봐가지고 세 개? 그 정도야 뭐 이랬는데 세 자루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도 안 오네요. 와, 이게 세 자루. 그 밥도 안 먹고 그냥 옥수수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옥수수가 은근히 이게 많이 먹으면은 그래도 저게 조금 칼로리가 조금 될 텐데. 산책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쯤에서 노래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조정민의 유리벽, 신유의 마리아, 그리고 김혜연의 최고다 당신.

0: 지금부터 안전운행하세요.
1: 주말엔 은비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7월 26일 일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반짝이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은비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트래블, 트립, 여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행하면 떠오르는 노래들과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제가 종종 빛나는 트로트에서 퀴즈를 낼 때나 어떤 단어를 설명할 때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면 의외로 어머 그렇구나. 원래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놀랄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종종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상황에 맞춰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단어가 가진 뜻과 다르게 해석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여행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라는 뜻이래요. 저에게 있어서 여행은요. 뭔가 보상의 의미가 강했거든요. 나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여행은 떠나도 괜찮잖아. 이런 생각도 했고요. 아 몰라. 나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떠날래. 그러니까 그동안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무도 연락 안 받을 거야. 이런 회피의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 얘기에 공감하는 분들 계시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친구를 알고자 하거든 사흘만 같이 여행을 떠나라 하고 말이죠. 여행을 떠나면 그 사람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 수 있다는 의미예요.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행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 세상에 인간이 차지하는 영역이 얼마나 작은 건지를 깨닫게 해준다.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대자연을 경험하면요. 와, 나는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반제분들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 노래 한번 감상해 보죠. 여행을 떠났을 때 잘 어울리는 노래와 여행을 꿈꾸게 하는 노래들로 골라봤습니다. 정미의 여행 갑시다. 전유진의 가요가요. 우현정의 사랑의 드라이브.

정미의 여행 갑시다. 전유진의 가요가요. 우연정의 사랑의 드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여행입니다. 여행하면 떠오르는 노래 들으시면서 응디와 계속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강형남님께서요. 응디 휴가철이네요. 저는 여행을 떠난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계곡물에 발 담그고 첨벙거리다가 너무 추워서 소름 돋으면 잠시 나와서 따뜻한 곳에서 낮잠을 자는 것이죠. 아, 상상만으로도 부럽다 하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진짜 좋네요. 계곡물에 발 담그고 있다가 그 계곡물에 담가놓은 그 수박 한 입 먹고 추워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그 바위 있죠? 바위? 뜨끈한 바위. 거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햇볕이 탁 쐬면서 아우 따뜻하다 이랬다가 또 땀 흐르기 시작하면 어우 더워 이러면서 또 내려가고 아우 낙원이죠. 7730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응디 오랜만에 은비트 듣고 있어요. 저는 지금 가족들과 경주 여행 중인데요. 글쎄 이동하는 중에 택시 기사님께서 은비트를 듣고 계시지 뭐예요. 어찌나 반가운지. 택시 넘버 5732 기사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즐거운 여행을 기대하고 왔는데 의외로 여행이 고단하고 힘드네요. 여행의 고단함을 날려줄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나태주 가수님의 비상금 인생 신청할게요. 이번 여행 오느라 비상금 탈탈 턴 건 안 비밀이에요. 아유 일단 택시기사님 반갑습니다. 아, 경주의 택시 넘버 5732 기사님 아유 안전운전 하시고요. 원래 여행은 고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유 힘들어 아유 더워 아유 비싸 아유 뭐면서 계속 힘든 것만 얘기하다가 돌아오면 행복했지. 그러는 게 여행 같아. 그렇죠? 차선미님께서는 응디 며칠 전 친한 사람들끼리 여행 다녀왔습니다. 태연, 정남, 민경 그리고 저 선미까지 4명이 여행을 다녀왔죠. 핸드폰에 콩 실행시키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다 같이 들으면서 빛나는 트로트 들으면서 드라이브도 했어요. 오, 맏언니가 운전하고 안내해서 맛집 투어도 시켜줬는데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우리 모임의 이름은요. 맏언니 이름 따서 태연투어라고 정했어요. 행복하고 즐거웠던 우리 모임을 추억하면서 우리 멤버들이 좋아하는 노래 문희옥의 평행선 듣고 싶습니다. 아 맞다. 우리는 같이 줌바 댄스를 배우는 멤버들이에요. 태연투어 화이팅! 줌바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네요. 크, 좋습니다. 줌바 댄스 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마음 맞아서 여행까지 갔다니 정말 대단한 인연이네요. 그죠? 또 가가지고 신나면은 춤추는 사람들끼리 갔으니까 어떻게 춤도 좀 많이 추셨습니까? 이렇게 또 콩과 함께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자, 반짝이분들께서 여행이라는 주제를 듣고 신청해주신 노래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나태주의 비상금 인생 이어서 문희옥의 평행선까지 띄워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위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나태주의 비상금 인생, 문희옥의 평행선이었습니다.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주제는 방학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주제는 놀이입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신청곡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751님께서 딸 밥해주니까 아들이 또 밥 달라네요. 주말과 휴일은 밥 차리다가 하루가 다 가요. 찌개 끓이고 반찬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마로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자주 합니다. 아이들 태어나서 20년 동안 늦잠 잡은 게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나네요. 생색은 아니고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0: 수고 많으십니다.
1: 제가 요즘 한 4시간 자는 것 같거든요. 4-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은데 낮잠 자고 싶다. 나 언제 늦게 자보지? 이런 생각했는데 20년 동안 못 자고 계세요? 그럼 나는 앞으로 19년 하고도 6개월을 지금 이제 늦잠 못 자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도 애기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나마 잘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어머님들 진짜 고생 많으세요. 화이팅입니다. 7057님께서 응디 남편이랑 시장으로 장 보러 갔는데 남편은 휴대전화 산매경이네요. 혼자 씩씩거리다가 휴대폰이랑 사냐? 했습니다. 그제야 무거운 봉지를 끝까지 들어주는 남편. 결국 꽈배기 나눠 먹으면서 또 웃었습니다. 휴대폰을 뭐 하세요? 대체 그 휴대폰 들고 뭐 하시는 거? 나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휴대폰 들고 화장실 들어가면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대체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그 분리했다가 다시 조립하나? 대체 휴대폰은 뭘 그렇게 할 게 많아가지고. 근데 또 보면 별거 안 해요. 막 뉴스 보고, SNS 하고. 아, 그게 그렇게 볼 게 많아요? 참 정말 어디 같이 갔을 때는 그 시간을 좀 소중히 여겨주세요. 같이 그렇게 시장 보러 가고 여행 가고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신승태의 연연 그리고 길려원의 사랑여행.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응안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김경민의 웃으며 살아가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 내서 이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남상준 아들목 2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회인에서 휘발령터널 사이 밀리기 시작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쪽으로는 11km 구간 막힙니다. 더 가서는 안성분기점에서 밀리고요.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봉평터널 부근 1차로에선 1시간 가까이 사고 처리 작업 중이라 평창부터 7km 구간 밀리고요. 경기권에선 여주분기점에서 이천 부근까지 밀리고 이후에는 양지에서 양지터널까지 답답합니다. 더 가서는 광교터널 부근에서 밀리고요.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도 속도 내려갑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나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컴퓨터에 엉망으로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싹 정리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안 쓰는 앱을 삭제하고 나면 마음이 참 홀가분하죠. 책상 서랍 정리만 해도 뭔가 해낸 것 같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서도 왠지 모를 뿌듯함과 개운한 마음이 듭니다. 미뤄왔던 소소한 일들을 처리하는 거,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요즘 퇴근 후에 만나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어플 정리, 공과금 납부 같은 이 미뤄둔 잡무를 함께 처리하고요. 쿨하게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있다네요. 딱히 친한 사이도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미뤄놨던 잡일을 마치는 게 이 모임의 목적인데요. 같이 모여서 끝내자. 이런 목표가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게으름을 모여서 처리한다니 생각해보면 좀 웃기지 않으세요? 하루하루 미루면 짐이 되는 것들, 노는 것도, 피로를 푸는 것도, 일요일엔 쉬는 것도 좀 확실하게 여기 모여서 함께 해보시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7월 26일 일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토이의 그럴 때마다였습니다. 늘 한다 생각을 하면서 차일피에 미루고 있는 것들 꽤나 많습니다. 그런 자잘한 미션을 함께 모여서 산뜻하게 클리어하고 헤어지는 모임이 있대요. 별게 다 있죠. 이 디지털의 AI까지 별의별 편리한 기능이 다 쏟아져 나와도 결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살짝 감시하고 지켜봐야만 하게 되는 일들이 또 있는가 봅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말 1부에는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지는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썬데이 레코드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도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 신랑!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랜트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3035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응원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타코야키 매장 운영 중입니다. 종일 타코야키 냄새 맡고 일을 합니다. 집에 가도 이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3035님 보내주셨습니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코야끼 맛있잖아요. 겉은 바삭하고요. 속은 또 촉촉하면서 이 문어의 쫄깃한 이 식감이 특징인 타코야끼 많은 분들에게 사랑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180님 요즘 여기저기서 옥수수 이야기. 아, 찐 옥수수 진짜 맛있더라. 언니 옥수수 좀 줄까 하는 동생도 있고 저희 집에도 지금 한가득인데 이 찐 옥수수를 마트에서 사서 집에 가는 중이라고 사마나80님 보내주셨습니다. 옆에서 찜과 동시에 옥수수를 좀 팔았나 봐요. 냄새가 아주 솔솔 풍겼다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옥수수를 사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미경님, 예비 시어머니랑 갑자기 밥을 먹게 돼서 긴장되고 걱정됩니다. 어떡하지? 어떤 코멘트를 해드려야 할까? 나는 이런 경험이 없어봐서. 좀 친해지면 요즘은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 좋은 분들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불편하다.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친하다는 건 거짓말이다.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 그렇구나 생각했었는데 라라랜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고 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나 많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 강미경님 긴장되고 걱정될 만할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밥을 먹게 돼서 엄청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쁘게 봐주시겠죠. 늘 있는 모습 그대로 강미경님이 찾아가면 사랑받는 그런 며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사람이 라디오를 듣다가 당신 헛소리가 들린다네요. 갑자기 무섭게 왜 이러세요. 9263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김영중 씨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준비해놨는데 6301님도 그리고 이종표님도 이 노래 원하셨거든요. 김영중 씨의 그녀가 웃잖아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엿보겠습니다.

1087님, 부모님 댁에 가서 TV가 고장 났다는 말씀을 듣고 리모컨 배터리도 바꿔보고 전원도 뺐다 꽂았다 별짓을 다 했습니다. 결국 원인은 TV가 아니라 셋톱박스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은 절 기계 박사라고 칭찬하시는데 차마 진실을 말 못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맥가이버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087님 보내주셨고 1824님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혼자 투덜거렸습니다. 결국 카운터에 가서 말했는데요. 직원분이 와서 보시더니 손님 비행기 모드로 해놓으셨네요 하시네요. 제 노트북 혼자 해외여행 중이었네요. 1824님 보내주셨어요. 가끔 자신도 모르게 비행기 모드 눌려있을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아 이래서 전화가 안 됐구나 이럴 때가 있는데 1824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황은실님 계란 삶는다고 타이머 맞춰놓고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7분에 맞춘다는 게 아 어떡하지? 17분을 맞춘 겁니다. 엄청 뻑뻑했겠는데요? TV 보다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생각하고 뛰어가 보니 냄비는 멀쩡. 타이머는 잘못 맞춰놨고 다행히 가스불도 안 켰더라고요. 어우 다행이다. 다 탈 뻔했네. 저는 대체 뭘 한 걸까요? 하시면서 황은실님 문자 주셨습니다. 한 분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AI가 다 해준다길래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물어봤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셨다고요? 0981님 추천은 10가지나 받았는데 결국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주니까 아 보다가 지쳤어. 지친 거야. 콩디도 AI 사용하시나요? 하시면서 0981님 요즘 그 문서 작성하고 뭐 이런 일이 좀 있어갖고 그런 쪽으로는 아 제가 참 문외한이라 AI한테 물어봐요. 이런 거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해? 하고 물어보면 진짜 너무나 깔끔하고 친절하게 쫙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거? 우리 AI 덕분에 한 방에 끝내기도 하고 가끔 그런 거 처리할 때 AI 많이 이용합니다. 098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3679님이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듣고 싶었어. 미소천사 바로 성시경 씨의 노래죠.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고 그리고 서경혜님이 이번에 라라랜드 4시부터 6시 늘 잘 듣고 계시다고 문자를 참 많이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고마운 분이에요. 이분이 백지영 씨의 대시를 신청하셨습니다.

마음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 볼까요? 주말엔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시간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라라 가족들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 오늘은요, 김민지님의 청플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저 2주 만에 다시 취준생이 되었습니다. 2주 전 회사에 입사하면서 정말 잘해봐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컸는데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업무보다 사람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가 너무 버거워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두려워졌고 결국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 자신을 너무 무너지게 하면서까지 버티는 건 결국 실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끌지 않고 마음 먹었습니다. 다시 취업 준비생으로 돌아온 저는 매일 도서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방에는 문제집과 노트북을 챙기고 이어폰에서는 힘이 되는 노래들을 들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그때 그 선택 잘했네. 나를 칭찬하게 될 날을 꿈꾸며 오늘도 씩씩하게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제 발걸음을 응원해주는 플레이리스트 라라랜드에 공개합니다. 포지션의 썸머타임,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 정수라의 환희.

오늘 청풀리 첫 번째 주인공은 김민지님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일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겠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뒤돌아보지 않고 결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 업무 자체는 사실 익히고 숙달이 되면 점점 손에 익고 익숙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사람은 매일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늘 배려하고 손해를 봐야지만 그런 좀 섭섭한 순간 좀 피해갈 수 있는 것 같고 정말 노답인 것 같아요. 우리 민지님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오셨다 하셨는데 좀 이번에는 적성에 딱

맞고 우리 민지님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만나시면 라라랜드 앞으로 또 사연 보내주세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김성철님이십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여름이 되면 친구들과 계곡으로 떠났던 추억 하나씩은 있으시죠. 저도 그해 여름 친구 7명과 친구 할머니 댁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런 곳이 진짜 두메 산골이구나 싶을 정도의 깡 시골이었어요. 푸세시 화장실에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초가집, 그리고 이름 모를 벌레들까지 지금이라면 엄두도 못 낼 풍경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초가집에서 잘 팀과 텐트에서 잘 팀으로 나눴습니다. 귀신이 무서웠던 저는 오히려 텐트가 더 안전할 것 같아 텐트를 선택했죠. 친구들과 둘러앉아 화투로 그림놀이도 하고 카세트에서 나오는 신나는 음악에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웃고 떠들던 그때 한 친구가 아, 야, 엉덩이가 왜 이렇게 축축하냐? 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이 텐트 바로 앞까지 찰랑찰랑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란 우리는 급하게 중요한 짐만 챙겨 뛰어나왔고 결국 텐트는 물살에 쓸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모두 무사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절대 계곡 가까이에 텐트를 치지 않습니다. 그날의 그 아찔한 밤을 떠올리면 그때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신나는 노래들, 목숨까지 아슬아슬했던 그 여름밤에 묻지마 풀리 공유하겠습니다. 철이와 미의 너는 왜,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잼의 난 멈추지 않는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김성철님의 청풀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추억의 노래들이었어요. 철이와 미의 너는 왜, 김원준 씨의 모두 잠든 후에, 잼의 난 멈추지 않는다였습니다. 계곡은 특히나 위험하죠. 계곡이 좁기 때문이기도 하고 좁은 통로에 많은 물이 몰리면은 물살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수위도 순식간에 올라가고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추억을 갖고 계시네요.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김민지님 그리고 김성철님에게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1부 끝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내린천 휴게소 일대 7km 구간 정체고요. 이 구간 2차로에선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서종에서 화도, 또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 나들목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뒤로 문경세제 나들목 3km 구간 밀리고요. 이후에는 감곡 부근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는 15km 구간 길게 정체고요. 더 가서는 안성분기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영화는 2017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나답게 살겠다는 당당한 외침이 담긴 노래입니다. This is me. 위대한 쇼맨 OST 중에 들어보시죠.

주말에 명아, 오늘 위대한 쇼맨 OST 중에서 This is me 듣고 왔습니다. 미국 공연 산업의 개척자로 불리는 반엄의 삶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입니다. 세상이 외면하던 사람들과 함께 가장 화려한 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정말 재미있게 봤던,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런 작품이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 반엄은 휴 잭맨이 연기를 했고요. 사실 이 휴 잭맨 하면은 엑스맨의 울버린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원래 이 브로드웨이에서 토니상을 받은 뮤지컬 배우이기도 하죠. 그래서 노래도 춤도 아주 완벽한 그야말로 쇼맨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이 반엄의 아내 역은 또 미셸 윌리엄스죠. 그리고 하늘을 나는 공중 고개사 역으로는 젠데이아가 또 출연을 했었고요.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고 골든글로브 주제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 노래, 세상의 편견 때문에 숨어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순간에 흘러나옵니다. 주말 오후 나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는 한마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This is me. 이게 나야. 라라랜드 주말의 명화 위대한 쇼맨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에는요 썬데이 레코드가 문을 엽니다. 7월의 키워드는 여름 되겠습니다. 라라 가족들의 여름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롬에선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은 이번에 라라랜드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이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전흑공대 이본입니다.

일요일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추억을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썬데이 레코드. 라라랜드 7월의 키워드는 여름인데요. 7월이 벌써 다 갔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8월이 또 버티고 있어요. 여름 휴가의 피크를 이 7말 8초라고 하죠. 8월 썬데이 레코드에서는 여름 휴가에 대한 이야기로 한 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주말 코너 썬데이 레코드에 여러분의 뜨겁고 아찔하고 재미난 여름 휴가 이야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일요일. 오늘 첫 번째 레코딩 주인공은 조동훈님이 되겠습니다. 20살 여름의 끝자락에 친척들과 벌초를 하러 시골산에 올랐습니다. 동훈아, 거기에 풀 좀 더 베봐. 벌초 초보였던 저는 풀을 베고 모으고 나르느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일을 마치고 사촌동생과 횟집에서 회를 사오던 길 저 멀리 낚시터 옆으로 흉가 한 채가 보였습니다. 흉가 한 채가 보였습니다. 형, 들어가 볼래? 어? 그래, 가자. 더위도 식힐 겸 호기심도 채울 겸 저와 사촌동생은 흉가 체험을 결심했습니다. 겁이 났던 저는 우산 하나를 손에 꼭 쥐고 폐가로 향했죠. 뭐가 나타나면 우산을 방패처럼 펼치고 안 되면 칼처럼 팍 휘두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끼익 대문을 열고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흉가로 들어갔는데 뭔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적 느낌. 방문을 살짝 열려는 순간 뭔가 제 머리를 쓰다듬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우산을 활짝 펴고 사방에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사인 볼트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함께 죽을 힘을 다해 흉가 탈출 성공. 살았다. 괜한 짓 하지 말고 집에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는 순간 길에서 비닐하우스를 수리하시던 아주머니를 만나 또 잠깐 일을 돕게 됐습니다. 그런데 형 왜? 저거 봐봐. 저거 뱀꼬리 아니야? 사촌 동생의 손끝에 보이는 건 뱀.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형, 저거, 저기도, 여기 완전 뱀밭이야. 귀신보다 더 무서운 상황. 저는 다시 우산을 칼처럼 잡고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용기가 대단하신데? 그때 아주머니 한마디. 뭐 하는 거요? 어? 저거는 뱀이 아니라 메기요, 메기. 우리 남편이 잡은 메기 옮기다가 흘린 거요. 그거 몇 마리 가져와서 어르신들 회떠 드시라고 야. 사촌 동생 앞에서 용감한 척 했던 저는 흉가에서 쫄고 메기에 쫄고 그날 체면만 상했습니다. 여름 더위엔 에어컨보다 공포가 확실히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0: 박수.
1: 선데이 레코드 첫 번째 주인공이었습니다. 조동훈님 사연과 함께 김한선 씨의 오늘 밤 그리고 틴틴5의 머리치워 머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조동훈님 벌초도 제대로 못하시고 흉가에서 헛것 보고 메기 보고 뱀인 줄 놀라고 아주 더위를 제대로 드셨던 것 같습니다. 추억이 있는 노래샵 선데이 레코드 7월 주제 여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윤순자님의 사연이에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우리 집은 늘 시골로 향했습니다. 삼남매의 손을 하나씩 붙잡고 친정집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여름휴가도 함께 시작이 됐죠. 남편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아이들과 친정에 머무는 며칠은 누군가 대신 육아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 부러울 곳 없는 휴가였습니다. 비 온다. 양철 지붕 위로 투둑투둑 빗방울이 신나게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저는 얼른 마당으로 뛰어나가 빨래줄에 널어둔 빨래를 후다닥 걷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툇마루에 앉아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요즘 말로 하면 비멍? 물멍이랄까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비가 그치면 텃밭으로 나가 오이 하나를 툭 따먹고 참외도 하나 따먹고 수박도 쪼개 먹었습니다. 모양은 울퉁불퉁했고 지금 마트에서 사 먹는 과일처럼 달지는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여름의 맛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들판을 뛰어다니며 잠자리도 잡고 매미도 잡고 흙투성이가 될 때까지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농사일을 마친 부모님과 마루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가요. 매미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부모님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완벽했던 여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여름 마루 끝에서 들었던 노래들을 다시 꺼내 듣고 싶네요.

두 번째 주인공 윤순자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선곡들이 아주 미친 선곡이네요. 신승훈 씨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그리고 이승환 씨의 텅 빈 마음, 김건모 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였습니다. 요즘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서 그럴까요? 이 비멍, 물멍, 멍 때리는 거 참 재밌습니다. 매력 있어요. 근데 끝부분에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가요, 매미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부모님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주 완벽했던 여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요때 그림들이 확실하게 그려져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사연을 보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윤순자님 사연 감사합니다. 추억이 있는 노래샵 선데이 레코드, 오늘 마지막 레코드는요. 익명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이름이 밑에 적혀져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말할 뻔했어. 이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자기 관리에 철저하게, 자기 또래보다 동안이고 어디 가면 30대 초반 소리 듣는다며 애써 정신 승리하는 누나를 두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물론 그런 누나에게도 리즈 시절이란 게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해 여름 외할머니 생신으로 외가를 가야 하는데 누나의 옷차림을 본 엄마. 얘, 너 설마 그 차림으로 갈 거니? 왜? 완전 예쁜데? 예쁜 게 아니라 진짜 복장이 터진다. 얼른 갈아입어. 우리 누나는 한창 멋을 부릴 나이였죠. 찢어진 청바지, 배꼽 티, 커다란 선글라스. 그리고 귀에는 엄마 표현으로는 버스 손잡이 같은 커다란 링 귀걸이. 엄마는 패션도 모르면서 이게 유행이라고 요즘. 엄마는 한숨만 푹 쉬었고 결국 누나는 그 모습 그대로 외가에 도착했습니다. 늘 반갑게 맞아주시던 외할머니. 그런데 손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뭐요? 아니 옷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요? 아유 할머니 아니지. 이게 요즘 허벅지 다 보이고 배꼽도 다 보이고 다 큰 처자가 잘한다 잘이여 아주 그냥 뭐 하는 거야 그게? 할머니의 호통에 누나는 결국 눈물까지 글썽였고 급하게 재래시장으로 달려가 일명 몸빼 바지를 사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야 할머니는 아이고 이제야 사람 같네. 아까는 그냥 무슨 날 짐승도 아니고 그 뭐하는 짓이야 그게. 하시며 누나를 그제서야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셨습니다. 지금도 누나는 자기 또래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 한마디에 20대 스타일에 계속 도전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때 외할머니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이고 날짐승이요? 그런 옷들은 죄다 갖다 버리라고.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늘 철없고 사랑스러운 누나. 오늘은 외할머니의 호통 소리까지도 웃으며 추억하게 되는 그 여름의 노래들을 신청합니다.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 DJ DOC의 여름 이야기, 엄정화의 페스티벌.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하림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익명의 라라가족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이 패션은 난해한 패션. 나름대로 맛이 있는데 우리 할머님께서 그 패션의 맛을 알아주시지 않으셨네요. 여튼 오늘 소개해드린 조동우님 그리고 윤순자님 익명의 라라가족님께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썬데이 레코드 게시판이 열려있습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모두 선물 챙겨드립니다. 다음 주면은 벌써 8월입니다. 아, 2026년 반이 지나갔어. 어느새. 라라랜드 썬데이 레코드 8월 키워드는요. 여름 휴가입니다. 휴가지에서 생긴 일, 뭐 바캉스 천태만상, 여러분이 가봤던 휴가지 이야기, 어디로 가셨었는지, 누구랑 가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재미있는 사연들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끝곡은요. 디바의 그래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방향 사천 1터널 부근에서 승용차에 불이 붙은 사고가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화작업 중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춘천분기점 부근에서 4km 구간 밀리기 시작했고 이후 쭉 수월하다가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강원권에선 둔내터널 부근에서만 교통량이 많고요. 이후 경기권 광교터널 부근 그리고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11km 구간 밀립니다. 더 가서는 입장고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부근까지 3km 구간 밀리고요. 이후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더딘 흐름 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단정하고 깨끗한 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건이 함부로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나와 있고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건 잘 넣어두고 감춰두죠. 한마디로 눈에 거슬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요,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 괜히 다 꺼내서 늘어놓지 말고요. 내 머리와 마음에 작은 서랍장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넣어두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생각 딱 하나만 꺼내놓는 거예요. 어때요? 복잡했던 머릿속이 한결 깔끔해지지 않을까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저녁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이홍기의 마리아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7월 26일 아 이제 7월도 다 갔네요. 월말이라서 뭔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오프닝에 마음 정리, 머릿속 정리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디서 봤는데요. 진짜 머릿속 정리하고 이러는 거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그려서 어떤 집 안에 들어가는데 그 현관부터 뭔가 수납함, 뭐 서랍장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정해놓는데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거기 열어서 그거를 담고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해 보렇다면 진짜 그게 마음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그래요. 우리가 잠을 청할 때도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뭔가 큰 바다 한가운데 햇볕이 착 내려쬐고 있고 거기에 뗏목 위에 내가 누워있다. 온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산들산들한 바닷바람이 펼쳐지고 거기에서 나는 눈을 감는다. 이런 이미지, 예, 이미지로 또 잠을 청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예, 성공을 하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좀만 우리 스티인들의 마음이 좀 편해지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저녁 6시부터 8시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와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 머릿속 정리는 그렇게 하시고요. 진짜 집 정리는요. 라디오 이 라디오 틀어놓고 하시면 기가 막히게 능률 올라갑니다. 아시죠? 틀어놓고 딴짓하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음악으로 예, 그 공간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저는 이노진이고요. 보내주신 사연들 좀 만나봅니다. 김미정님, 아침 10시에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혼자 놀기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종종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 와, 아침 산책이군요. 그야말로, 그죠? 되게 참신하다. 항상 저녁 산책, 점심 먹고 살짝 30분 동안 산책,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아침은 뭔가 분주하고 정신 차리기 바쁘고 막 이런 시간대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미정님 덕분에 아침 산책 인구 늘어나겠는데요. 오, 커피도 한 잔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한 잔 하시고요. 6602님, 강릉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 마치고 돌아오면서 벌써 다음 추억을 약속했을 만큼 정말 행복했답니다. 또 가자 우리. 로지의 바다 가자 신청할게요. 가장 좋죠. 예, 여행 다녀와서 그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싶고 또 막 갈 생각에 미리미리 설레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한편 반대로는 여행 다녀왔더니 아이고, 갔더니 그냥 멤버들끼리 싸우고 구성원들끼리 그러잖아요. 여행 가서 많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아, 그러고 아, 두 번 다시는 안 갈란다, 쟤랑은 안 가, 이런 여행과는 다르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가족여행이니까 더 좋으셨겠죠, 아무래도. 아, 기쁜 마음으로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6602님께서 신청하신 로지의 바다 가자,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 아틀란티스 소녀까지 들을까요?

아틀란티스 소녀였습니다. 이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음성으로 듣고 왔고요. 먼저 들으신 노래는 로지의 바다 가자였습니다. 기분 좋게 여행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6602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윤은영님, 14살 오빠야가 자기 과자를 다 먹었다고 징징대는 우리 9살 공주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오빠를 혼낼 수도 없고, 다른 과자 사줄게로 얼른 진정시켜봅니다. 휴. 은영님, 다른 과자 사줄게가 너무 평범한 정답 같은데 말씀하신 걸 보니까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오빠를 혼낼 수도 없고 이랬잖아요. 우리가 아이의 눈높이, 우리가 어린이가 되면 치사한 게 당연한 거죠. 오빠를 한번 혼내보세요. 너는 그거 오빠가 돼가지고 그거 먹는다는데 그걸 뺏어 먹니? 늦게 다 먹고? 너무한 거 아니니? 한번 혼내면 오빠야가 또 너 나한테 그런다고 또 큰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잘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상상 속에 삽니다 저는. 예. 자, 최문서님, 내일이 남편 생일인데요 아침에 케이크 살까? 물어보니까 남편이 내가 무슨 애야, 에이 됐어 했거든요. 근데 자꾸 냉장고며 다용도실을 두리번거리면서 뭘 찾는 눈치입니다. 제가 케이크 숨겨놓은 줄 아나 봐요. 애야 애, 그죠? 남편은 애예요, 그죠? 내가 무슨 애야? 아유 됐어, 아유 그죠? 아유 됐어. 괜히 부끄럽고 괜히 좀 자존심 세우고 싶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참 귀엽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세요. 생일이잖아요, 생일. 예. 엉덩이 도닥도닥거리면서 아이고 많이 컸다. 아이고 이렇게 해주세요. 예. 남편은 아이입니다. 자, 서인영이 피처링한 원투의 못된 여자, 그리고 SES의 너를 사랑해까지 쭉 듣고 옵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예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였습니다. 우리 2369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일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경수님, 부추 빈대떡을 부친 김에 집에 있는 자양강장제를 챙겨서 경비 아저씨께 갖다 드렸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역시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돼요. 아, 이 진짜 다정한 이웃의 정. 경비 아저씨도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죠? 깜짝 선물을 받으셔서 너무 행복한 장면입니다. 저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잠깐 주택에 있은 지 한 4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경비 아저씨가 아른아른 거리면서 그립더라고요. 그때가 참 좋았다 싶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항상 스타! 오늘도 잘 다녀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경비 아저씨 지금 잘 지내고 계실까? 한 2년째 될 때까지는 그래도 문자라도 넣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아, 덕분에 아름다웠던 그 추억들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 이쁜 기억들은 계속되는 겁니다. 경수님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설지원님, 전업주부가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지하철 소음, 지하철이 지상으로 넘어갈 때의 그 노을이 그리워요. 일할 때가 됐나?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신청합니다. 그쵸. 정말 없었던 기억처럼 지냈을 것 같아요. 거의 10년이면 그죠? 근데 이맘때쯤이면 또 문득문득 새어나오는 내가 정말 열심히 바깥 사회생활을 했던 그 기억들. 진짜 일할 때가 됐나? 이제 좀 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겼나? 시청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신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청해 주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그리고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이한철과 박세별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까지 함께 들을게요.

그리고 가방을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5: 4만원
4: 재고관리
5: 4만원
4: 생산관리
5: 사업성공
3: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3: 든든한 내일로요.
12: 네?
1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2: 제대로 가시네요.
1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벌써 한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일요일 시간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아, 매정해. 조금 더 시간을 한번 끌어볼게요. 우리 8645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포미닛의 거울아 거울아 신청합니다. 그 요즘 냉장고에 넣어둔 차가운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이는 걸로 제 피로를 풀고 있거든요. 잘 흡수시켜줘야 한다고 해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예뻐져라 예뻐져라. 저도 지금 두드려보다 보니까 아, 나 진짜 너무 노력하네 이런 생각에 제가 만약 거울에 보면서 피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이고 기미가 많아졌네, 아이고 자외선 차단제를 요즘 안 발랐더니 주름이 깊어졌네 하면서 팩을 붙이고 도덕도덕 하고 그 팩 봉지에 남은 그 잔여 액체로 손을 문지른 다음에 손등도 문지르고 팔꿈치도 문지르고 목 주위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목을 바를 때는 아래에서 위로 땡기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래. 이런 모습을 한참 하고 있다가 거울 속에 내 눈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8645님께서 딱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뻐집니다. 하는 만큼 예뻐져요. 마스크팩 붙이는 15분, 20분 동안 예뻐지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자, 예뻐질 우리 8645님께서 기분 좋아하실 포미닛의 거울아 거울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예뻐져서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함양 울산고속도로 함양 방향입니다. 제약산 터널에서 승용차에 불이 붙은 사고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제2종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신월천교 2차로에서도 버스 화재 사고 처리 중이라 경계광주분기점부터 3km 구간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에선 3개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부근까지 7km 구간 밀리고요. 이후에는 사고가 있었던 안성분기점에서 더딘 흐름 남아있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경기광주휴게소에서 동곤지암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원권 면원에서 둔내터널 사이 다시 교통량이 늘면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K4910님께서 청해 주셔서요. 정원영의 가버린 날들 듣고 왔습니다. 아, 가버린 날들 다시 찾는다면. 아, 가버린 날들 다시 돌아와줘. 요즘 유독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저. 아, 유난히 그러네. 안 갔으면 좋겠어. 이 더운 날 빨리 여름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 시간은 안 갔으면 좋겠어. 특히 일요일, 아, 또 안 갔으면 좋겠어. 다들 동감하시죠? 아, 진짜. 시간 너무 빨리 가. 대단해. 아주 그냥 대단해.

0: 자,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신청곡 하이웨이로 함께 또 달려보겠습니다. 주말 밤 어떤 노래들을 듣고 싶으신지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역시 무료입니다. 자, 그 전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실라!

0: 행복을 전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하얀 천이랑 바람, 그리고 신청곡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신청곡 하이웨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듣고 싶은 노래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바로 노래 하나만 딸랑 보내주신 분 등장했어요. 정경희님, 박정훈의 먼 훗날에 들려주세요. 끝! 와, 우리 경희님 어디 빨리 가셔야 하나 보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예, 붙잡지 않아요. 예. 김혜정님,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제가 탈 버스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나와서 간신히 탔는데 헐, 샌드위치가 제 손에 없어요. 아, 정말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김현철의 왜 그래 신청해요. 아, 왜 그러셨어요? 진짜 너무 속상해. 나 이런 게 제일 속상해. 아니, 뭐 그렇게 바쁘게 갈 일 있다고 버스 다음 거 타면 되지. 아이고, 왜 그러셨을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제 말 듣고 더 속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몰라요, 인디. 그래도 인디 괜찮다고 얘기해 줘야지. 같이 그렇게 승질 내면 어떡해요? 막 그러면서 막. 저 같으면 예, 다시 돌아가서 내 거 챙겨올 거예요. 나는 내 거 남에게 안 줘. 또 포기하신 또 혜정님 마음 또 불안하게 또 이렇게 해버렸다. 0870님, 첫 결혼 기념일인데요 남편이랑 싸웠어요.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의 날을 기념하고 싶었는데 속상합니다. 남편이 서재에 들어가서 꼼짝을 안 하고 있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건지, 남편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 생활 어렵네요. 참. 이소라의 청혼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꼭 이 기념일, 그리고 가장 기뻐야 할 날 꼭 이렇게 좀 투닥투닥 거리게 돼요. 서로의 바람이 살짝살짝 어긋나면서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안 지났습니다. 빨리 가서 화해하시고 한번 옆구리 콕콕 찔러 보세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왕, 뿌잉! 이렇게. 아유, 좋은 시간 보내셔야죠. 결혼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신청하신 노래들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훈의 먼 훗날에, 김현철의 왜 그래, 이소라의 청혼 듣고 오셨습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3018님, 대전에서 자취하고 있는 아들이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부담스러울까봐 조용히 응원해줬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려야겠죠. 이상은의 담다디 신청할게요. 아, 다른 어떤 사연보다 우리 3018님의 조심스럽고 우리 아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위에서 큰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잖아요, 그죠? 엄마 됐어, 아빠 나 됐어, 이런 소식 기다립니다. 5462님, 라디오 참 오랜만이네요. 학창시절엔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뭐가 바쁘다고 잊고 살았는지 이제 자주 들어봐야겠어요.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신청곡 남깁니다. 5462님 신청하신 노래 보니까 제 또래 같아요.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이 노래 엄청 저도 애창곡이었고요. 중학교 땐가 학예의 시간에 이 노래 부르기도 했던 것 같고, 그게 다 라디오에서 엄청 잘 나왔던 노래들이기 때문이거든요. 라디오 좋아했던 라디오 퀴즈로서 너무 반가운 노래 신청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KBS 이라디오 해피 FM, 특히 저녁 6시 우리 방송 잘 들어주세요. 박상우님, 딸은 제가 화를 내면 마늘을 먹으라고

같아요. 화를 내는 제가 곰 같아 보인다면서 마늘 먹고 사람들하고요. 참나. 더 블루의 너 마늘 느끼며 신청합니다. 나 처음 들었어. 아니 이렇게 불리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와, 너 마늘 느끼며. 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이거는 알았는데. 우리 상우님, 아유 귀여운 따님의 부탁 잘 들어주시면서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마늘은 꼭 근데 생마늘보다는 구운 마늘 살짝 그렇게 드셔야지 위장장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의 담다디,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더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이상은의 담다디,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더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듣고 오셨습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계속 만나봅니다. 익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소중한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성향상 맞지 않아서 서로가 더 힘들기 전에, 상처를 주기 전에 합의하에 헤어지기로 한 건데요.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하시면서 아이유아이의 웃으며 안녕 신청하셨습니다. 아, 서로를 너무 아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하고 앞으로의 행보에 진짜 힘들까봐 최대한 안 힘들게 이야기하고 또 하고 그렇게 서로를 조심스럽게 놓은 거죠. 그 마음 잘 간직하시면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이쁘게 사랑을 했던 추억, 굉장히 앞날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슬픕니다. 저도 아이고 안 됐습니다. 4655님 출출해서 빵 구워서 계란 후라이를 곁들여 먹었는데요. 세상에 쌍란이 나온 거예요. 저 지금 복권 사러 갑니다. 느낌이 좋아요. 악뮤의 후라이의 꿈 들려주세요. 아이 그래요. 아니 뭐 사연을 받다 보면 이렇게 쌍란 나왔다고 사진도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 제법 많은 것 같은데 그 내 일상에 이런 경험이 있었나 생각하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복권 살만하죠.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8232님 요즘 거제 야호 로 뜨고 있는 리센느 역주행하고 있는 그 그룹의 서사를 보니까 차근차근 열심히 하다가 기회를 잡은 예쁜 그룹이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스스로에게 바라는 모습이라 더 마음이 가고 응원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리센느 야호 나도 야호. 리센느의 프리티걸 신청할게요 하셨어요. 예, 저도 그 그룹 서사를 보면서 감동받고 울컥하더라고요.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주어진 것에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열심히 해내는 모습, 그 진심이 다하는 모습이 영상 속에 남아있고 그 모습이 청중들을 되게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서사에 공감하는 세대가 더 많다, 사람이 많다는 걸 느껴서 좀 우리네 일상, 우리네 세대가 좀 짠하다 싶기도 하고요. 덕분에 리센느 덕분에 쾌감도 느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오아이의 웃으며 안녕, 악뮤의 후라이의 꿈, 리센느의 프리티걸 나갑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

0: 합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 저녁 방송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청곡 하이웨이, 여러분의 신청곡을 쭉쭉 들어보는 이 시간 소개된 분들 계시죠?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요,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본문에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꼭 기입해 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요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가득하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 위에 덮여 있는지. 그래, 지금 힘겹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언젠가 다가올 날에는 다시 돌아오고픈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논산 천안 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나들목에서 다시 정체되기 시작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 휴게소 부근 그리고 안성분기점에서 각각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충주분기점에서 5km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신월천교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3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춘천분기점에서 3km 구간 밀리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잠실방향은 전 구간에서 수월하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구리 쪽은 성산대교부터 사고가 있었던 서강대교 부근까지 더디 내름 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르골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소설가가 만든 건데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오르골을 사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막상 오르골을 사려고 나가보면 그게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를 간절히 찾을수록 오히려 손에 쥐어지지 않는 삶의 아이러니를 뜻하는 거죠. 잠을 자야겠다고 했을수록 눈은 더 말똥말똥해지고 정답을 찾을수록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연을 찾으려 조급해할수록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행복을 찾아 나서면 그건 한 걸음 더 멀어지죠. 간절함은 종종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그래서 곁에 와 있는 것들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내가 그토록 찾던 오르골은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 비로소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록시 뮤직 More Than This.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장우의 드림팝. 7월 26일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법칙을 하나 더 만들어볼까요?

0: 손톱깎기의 법칙. 분명히 조금 전까지 내 눈앞에 있었는데 손톱을 깎으려고만 하면 이게 또 안 보인다는 거죠. 손톱깎기.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약간 좀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손톱깎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리모컨. 리모컨의 법칙도 있고. 뭐, 그렇게 따지면 진짜 많아요. 뭐, 테이프 같은 것도 그렇고, 가위도 그렇고, 예. 참, 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이미 귀한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게 귀한지 정말 요긴한지 예. 필요한지 나중에 그게 절실해지는 순간이 오고 나서야 아 그게 참 평범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일이 많죠. 아 우리는 이미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 예, 잃고 나면 간절해질 것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지 빨리 깨닫고 예 누리고 지켜보시죠. 일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956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람파슨스 프로젝트 Don't Answer Me. 더워서 밖에는 못 나가고 집에서 운동하며 드림팝 듣고 있습니다. 아, 홈트 하시는구나, 홈트. 예.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나요? 기구가 있으면, 예, 뭐, 스텝보드, 어떤 분들은 진짜 그 방 하나를 운동 그 룸으로 꾸며놓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들어가 본 지가 한참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그럴듯하게 끓여놔. 저렇게까지 꾸며놓으면은 저는 매일매일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왜 운동을 안 하니? 그러면, 그냥 문 밖에서 보고만 있어도 참 흐뭇해. 운동을 그래도 8956님은 하시는군요. 예, 다행입니다. 아, 비가 오락가락하니까, 예, 그래도 막, 좀 그쳐서 좀 달리러 나가볼까? 라고 싶으면 그냥 막, 예, 비가 또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그런 날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러닝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되시겠어요. 뭐 우중런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왕이면은 비가 안 올 때 뛰는 게 더 좋긴 하죠.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6일 일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는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248님, 첫 문자 보냅니다. 전 항상 저녁 8시에 산책을 나옵니다. 이어폰 끼고 드림팝 들으면서 좋은 음악 나오면 저장하는 게 루틴이 됐네요. 700여 곡 검색 기록이 있는데 이 중 반 이상은 드림팝 리스트인 듯합니다. 이렇게 리스트 업한 곡은 운전하다가 들어요. 선곡이 참 좋아요. 예, 꿈디의 개그 들으며 가끔 산책하다 뿜을 때도 있습니다. 꿈디는 인생을 좀 잘 사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여러 사연에 반응이 냉소적인 것 같다가도 계속 듣다 보면 팩트를 잘 짚어주시네요. 아무튼 몇 년째 도둑처럼 듣기만 하다가 그냥 오늘은 잘 듣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었어요. 야, 칭찬 일색이어서 일단 저기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오늘은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야, 700여 곡 중에서 반 이상이 와 드림팝 리스트. 오, 예, 성공했는데요. 예, 참 좋죠. 이것도 그러면 뭐 이렇게 저기 그 장르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좀

좀 비트 있는 것들이나 뭐 이렇게 좀 장르별로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보통 플레이리스트 하면. 아니면 뭐 나는 이런 기분일 때요 곡들을 좀 듣는다. 저는 좀 약간 그 감정 패턴에 따라서 좀 리스트업을 해놓는 편이거든요. 예, 장르 구분이 아니라. 근데 뭐그 안에는 뭐 슬프고 좀 처진다고 해서 그막뭐 비트 있는 곡들이나 이런 곡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예, 발라드 곡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적절하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또첫 문자를 아주 정성 들여서 보내주셔가지고 이 사연은 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최정임 씨가 신청하신 야키다 I Saw You Dancing 그리고 Ace of Base The Sign

에이소 베이스 더 사인 방금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야키다 I Saw You Dancing 최정임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몇 주 전부터 불면증으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어떤 풀 수 없는 고민들이 많아서일까요? 나아지길 바랍니다. 홍지연 씨. 아유, 잠을 못 자면 정말 괴로운데요. 예, 진짜 괴로운데. 예전에 너튜브에서 저도 불면증 때문에 예,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예, 한 10년? 예,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한 80년, 9년 전. 예. 갑자기 불면증이 왔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예. 약을, 아니, 잠이 안 오니까. 약을 처방해서 먹었던. 약간 사람 성격하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예민하고, 예. 쉽게 이렇게 뭔가, 감정이 좀 이렇게 휩쓸리고 약간 긴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불면증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약을 처방해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한번 좀 잘 지켜보세요. 예. 빨리 숙면을 좀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466님 드림팝 들으면서 자몽 아이스바 먹고 있습니다. 음악도 딱 좋고 아이스크림도 너무 상큼.

상큼하고 맛있네요. 예, 부럽죠? 자몽 아이스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별로 부럽진 않습니다. 바나나라마의 크루얼 서머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네요.

캘빈 해리스, 서머, 이수진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6일 일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규희 씨, 오늘은 알바 두탕을 뛰었어요. 방학 동안 열심히 살고 싶어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두 군데서 절 불러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셀프 포옹 해줘야겠어요. 잘했어. 방학이라고 하신 걸 보니 대학생이신가 봐요. 예, 김규희 씨. 아, 열심히 살고 싶으셔서 알바. 예. 뭐 돈도 돈이지만 그 뭔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지금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개강하려면 개강이 9월이잖아요. 벌써 이제 7월도 다 막바지에 달했고 8월 한 달 예, 남았는데 야 하루에 두 탕 예, 어떤 목표하는 바가 좀 있으신가요? 예, 잘했어요. 근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시길 바랄게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은 씨, 드림팝에 대한 제 열정을 알려드릴게요. 전 심지어 가끔 남친 전화도 안 받고 드림팝 들어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친구가 드림팝을 증오하기 시작하면 그 기운이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별로 좋지 않아요. 이시윤 씨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림팝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야, 드림팝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크신 줄은 또 몰랐습니다. 가끔씩은 받아주세요. 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335님이 신청하신 Paloma Faith, Only Love Can Hurt Like This, 그리고 Duffy, Warwick Avenue.

5335님이 신청하신 팔로마 페이스 Only Love Can Hurt Like This 그리고 더피 워윅 에비뉴 였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311님, 저녁에 닭백숙을 해먹었어요. 네, 밤을 넣었더니 너무 맛있네요. 그런데 이 기름진 그릇들을 설거지를 하려니 아찔합니다. 네, 설거지 당번호는 따로 없으신가요? 이거 본인이 다 하셔야 됩니까? 저희는 보통 아내가 요리를 주로 하고요. 저는 주로 설거지, 거의 제가. 아주 뭐 급할 때에는 합니다만 거의 다 제가 합니다. 아 근데 이게 본인이 저기 요리라고 본인이 설거지하는 거 진짜 싫거든요. 설거지는 좀 남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예. 저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요리를 하고 나면 먹을 때는 모르는데 먹고 나서는 이제 저걸 어떻게 치우지 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닭백숙. 예. 아, 닭백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것도 많죠. 저는 무조건 튀긴 닭. 예. 튀긴 닭이고 닭백숙.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기 그 예전에 저 병아리 이렇게 팔았었잖아요. 그 웬만하면 근데 병아리들이 죽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병아리를 정말 잘 키우신 거예요. 달구로.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서 닭백숙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닭백숙을 못 먹게 됐습니다. 예.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약간 좀 남아있었어요. 김세희 씨, 중학교 때 요가 동아리에서 들었던 노래거든요. 예, 일에 치이는 지금 그때의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요. 중학교 때도 여러 가지로 참 복잡했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래요. 아, 뭔가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 좋으셨나 봅니다. 애덤 리바인의 Lost Stars 신청하셨네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이양약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존 레전드의 Save Room 듣고요. 저는 2부 별별 차트쇼로 돌아오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는데요. 5에서 6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2배 더 길어집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행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곳곳으로 이동량 많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성동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일대 주춤하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신월천교 부근입니다. 앞시간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작업 이어지면서 경기 광주 분기점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이 구간 1차로 막혀 있어서 차로 변경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책상에 붙여놓은 여자 사진 그냥 둘까요? 뺄까요? 붙여놓으면 추억들이 좀 막 아련아련 떠오르죠. 그 촛불이 아른아른 거리죠. 향초 세트 선물로 서혜영님. 고1 딸이 맨날 노래를 불러제끼는 너무 못해요. 보컬학원을 보내줄까요? 음치도 살게 내버려 둘까요? 예, 그냥 음치도 살게 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바람 넣어가지고. 자, 음치, 박치, 군치, 김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7시까지의 선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나 왜 이렇게 잘하지?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3: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제니퍼 허드슨 One Night Only 드림걸스 OST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229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예. 엄마가 오늘 밤에는 에어컨 일찍 끈다고 예고하셨어요. 예, 두려워요. 선풍기로 버티기에는 이 밤이 너무 깁니다. 신청곡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그쵸. 예. 이 뭔가 시원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잠이 들어야 되는데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워있으면은 왠지 더 더운 것 같은 그런 느낌. 바깥 기온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도. 예, 아이고.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팝과 관련된 별별 차트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와 함께하는 별별 차트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감상평도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0: BTS 대성 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0: 일요일 밤 별별 차트쇼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차트 가져오셨습니까?
1: 네, 오늘은 디즈니 OST 베스트 10입니다. 2017년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매거진 시네플레이가 선정한 역대 디즈니 OST 베스트 10.
0: 네.
1: 이게 사실 근데 무순위입니다. 순위가 있지 않아요. 그냥 열 곡의 음악을 골랐는데 그 시대 순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
0: 네.
1: 이제 세대를 넘어서 사랑받는 디즈니 음악들, 생명력이 긴 음악들이 많잖아요. 뭐 피노키오만 해도 1940년에 발표된 그 영화인데 영화는 사실 그 1940년작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 아니, 저도 봤는데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근데 음악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예.
1: 사실 지금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영화를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OT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영화 한 편 보는 게 어떤 때는 가족 행사였습니다.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제 디즈니 만화 또 음악이 아주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디즈니 음악을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옛날 생각나고 그 시절에 어떤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좀 어떨 때는 좀 복받쳐 오를 때도 있어요. 옛날 영화 보면. 네. 그렇지 않으세요?
0: 뭐 때문에요?
1: 네?
0: 뭐 때문에?
1: 아, 옛날을 추억하면서 아, 그때가 좋았지. 아,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구나.
0: 아, 이렇게
1: 아, 아직 젊구나.
0: 아니 매번 뭐 보실 때마다 복받쳐 오르고 충격 받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게 저는.
1: 아니 디즈니 만화 별로 안 좋아하셨나 보네.
0: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너무 이렇게 감동을 잘 받으시니까.
1: 네. 아무튼 우리가 사랑한 디즈니 네네. OST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 시네플레이에서는 첫 번째로 피노키오 주제가를 꼽았어요. When you wish upon a star. 이게 또 디즈니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테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그 OST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뭐 굉장히 많이 받았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곡들도 대부분 뭐 최소한 노미네이트 아니면 수상을 한 네. 그런 곡이 많고요. 이제 피노키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때에는 정말 피노키오라는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재밌는 게 많으니까 아이들이 좀 이런 거 좀 실사로 뭐 어떻게 하든지 디즈니에서 좀 다시 리메이크를 했으면 하는
0: 그러니까요.
1: 네, 네. 바람이 있습니다. 클리프 에드워즈가 불렀던 곡을 꼽았고 이제 한 곡을 들어볼 텐데 1989년에 개봉했던 인어공주의 주제가 사무엘 E. 라이트의 언더 더 씨.
0: 네.
1: 아, 이 곡도 정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죠.

0: 예. 만약에 제가 이때 초등학교 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20대셨죠?
0: 20대였죠. 예.
1: 굳이 짚어보면.
0: 1989년 육군 상병이었습니다. 네. 생각하기도 싫죠. 아무튼 언더 더 씨를 오랜만에 함께 감상해 보시죠.
2: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0: 시네플레이 선정 디즈니 OST 베스트 10. 예. 예, 순위는 없습니다. 네. 예, 순위는 없고요. 네. 일단 사뮤엘 E. 라이트의 Under the Sea 들었습니다.
1: 네. 우리가 다 좋아했던 곡. 정말 디즈니 음악은 영화도 그렇고 세대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좋아했던 그 디즈니 만화를 아이들 좋아하고 성자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인어공주나
0: 뭐 아, 그럼요.
1: 피노키오도 예. 그렇고 알라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뭐 실사로 리메이크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듀엣곡 두 곡.
0: 예.
1: 미녀와 야수의 주제가 뷰티 앤더 비스트 셀린 디온과 피버 브라이슨의 노래. 당연히 뭐 거의 팝의 고전이 됐어요. 예. 그리고 브래드 케인과 레아 살롱가가 함께 부른 홀 뉴 월드. 이 곡도 뭐 당연히 클래식이에요. 두 곡 다
0: 네, 그렇죠.
1: 아카데미 네. 주제가상을 받았던 그런 곡이고 미녀와 야수는 1991년에 공개가 됐었고 정말 판타지 같은 영화죠. 네, 뭐 정말 만화입니다.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지만 정말 그 어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고 뭐 어린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영화도 재미있었고 또 음악도 한 곡 한 곡 뭐 주제가뿐만이 아니라 수록곡들 대부분이 다 명곡들이었습니다.
0: 예.
1: 네, 그래서 이제 곡이 사랑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셀린 디온 같은 경우는 본인의 캐리어에서 이 곡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존재를 미국에 알리는 데
0: 그렇군요. 네,
1: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곡이다. 그래서 나한테는 잊을 수 없는 곡이다라고 또 인터뷰를 한 적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곡을 시작으로 해서 뭐 셀린 디온 계속해서 히트곡을 터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하고 인연이 깊네요. 영화 주제가를 여러 곡 히트시켰고
0: 그렇죠.
1: 특히 이제 네. 정점은 누가 뭐래도 타이타닉이죠. 그때 최정상의 인기 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버 브라이스는 사실 듀엣으로 많이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녀와 야수뿐만이 아니라 알라딘 주제가도 레지나 벨하고 또
0: 그렇죠. 예.
1: 부른 버전도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OST에 있는 이제 다른 버전을 준비했습니다만은 뭐 누가 불렀던 간에 너무 아름다운 곡입니다. 알라딘의 주제가도. 근데 만화로 봤을 때도 재밌었는데 저는 이제 실사로 만들어져서 윌 스미스 나오고 그 실사판도 우리나라에서 천만 명 돌파했죠.
0: 네.
1: 예, 그때는 너무 재밌게 봤었고 진짜 어린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또 기분이 들었었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브래드 케인과 레아 살롱가가 부른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잊을 수 없는 정말 주옥 같은 디즈니 발라드 두 곡
0: 예.
1: 함께 하시죠.

0: 시네플레이 선정 디즈니 OST 베스트 10. 예. 또 두 곡 들었습니다. 예. 네. 미녀와 야수. 예. 중에서 뷰티 앤 더 비스트, 셀린 디온과 피버 브라이슨이 함께 부른 곡이었고요. 그리고 홀리 월드, 알라딘 주제가죠. 예, 브래드 케인 그리고 리아 살롱가가 함께 불렀습니다.
1: 네, 이번에는 라이언 킹과 포카혼타스의 주제가입니다. 라이언 킹 뭐 역대급 흥행 기록을 세웠고,
0: 그렇죠.
1: 정말 이 작품 때문에 다시 한번 디즈니가 황금기를 또 구가하게 되는데. 1994년에 나왔네요. 와, 네. 세월이 빠릅니다. 와, 이러면 30년 된 거 아니에요?
0: 30년 넘었죠.
1: 와,
0: 32년? 네, 32년 됐네요. 네.
1: 네. 라이언 킹의 OST에는 좋은 곡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이 당연히 선정될 걸로 알았는데 여기 이제 시네플레이에도 기사에 어떤 곡을 선택할지 Circle of Life와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중에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중에서 이 곡을 골랐어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상징

0: 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포문을 여니까 예, 예. 또 엘튼 존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또 작곡팀에 합류한 것도 이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뭐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또 사랑을 받고 있고 예, 실사로도 만들어져서 사랑을 받았고 정말 영원한 고전 중에 고전. 예. 정말 저도 몇 번을 봤는지 모릅니다. 라이온킹. 강제로.
1: 왜요?
0: 저희 아들이 DVD를 틀었는데 아빠가
1: 어렸을 때
0: 옆에 딱 붙어서 같이 봐야지 화장실도 못 가게 합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포카혼타스의 주제가는 바네사 윌리엄스의 Colors of the Wind가 이제 이 곡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바네사 윌리엄스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약간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 한편에서는 바네사 윌리엄스가 웬 말이냐 그런 또 의견도 나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비타의 마돈나가 주연했을 때 좀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바네사 윌리엄스 사실 워낙 출중한 미모를 갖춰서 그렇지 음악적인 역량도 뛰어나거든요. 음악적인 센스나 가창력도 뛰어나고 근데 이제 그
1: 약간 그런 저기 선입견이 있었군요.
0: 그러니까요. 예. 포카혼타스도 사실 은근히 사랑받았고 은근히 지금까지도 꾸준히 예, 기억되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당연히 이제 아카데미 주제가상도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곡도 예. 함께 하시죠.

0: 시네플레이 선정 디즈니 OST 베스트 10 예, 또 두 곡 예, 들었습니다. 예, 라이온 킹 예, 오프닝 테마죠. 예, Circle of Life 엘튼 존의 노래였고요. 그리고 포카혼타스 예, 바네사 윌리엄스의 Colors of the Wind 들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1998년에 개봉했던 뮬란의 또 주제가입니다.
0: 예.
1: 리플렉션 준비했는데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또 노래를 해줬습니다.
0: 예, 예.
1: 이게 아길레라가 신인 시절에 불렀던 곡이고 이 곡으로 또 자신의 어떤 존재를 전 세계에 알렸죠.
0: 그쵸.
1: 그리고 예. 1999년부터 이제 정상의 인기 가수가 되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또 팀팝계의 양대 산맥.
0: 네, 예, 거의 뭐. 예.
1: 한동안 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었는데 근데 대부분 가창력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다 그런
0: 쪽으로,
1: 평가를 하더라고요.
0: 예, 뭐 그렇게 예. 예.
1: 그 뮬란 저도 참 재밌게 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배경이 이제 동양적인 배경이니까 약간 우리가 친근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홍콩에서는 코코리가 또 곡을 불렀었고 우리나라에서 박정현 씨가 부른 버전도 네. 있었습니다. 디즈니 OST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매되면 이제 오리지널로 그대로 발매되기도 하지만 한국어판 가지고 주제가들을 네. 우리나라 인기 가수들이 또 부르기도 했잖아요. 또 그런 곡들이 또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뮬란의 엔딩 테마로 불렀 리플렉션 한번 함께 하시죠.

0: 시네플레이 선정 디즈니 OST 베스트 10. 예. 1998년작 예, 뮬란의 엔딩 테마곡이었죠. 예, 크리스틴 아길레라 리플렉션 들었습니다.
1: 네. 이제 타잔 주제가를 듣겠습니다. 1999년에 개봉을 했던 영화. 또 여기 필 콜린스가 음악을 맡아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필 콜린스는 뭐 드러머로도 유명하고 프로듀서로도 유명하고 네. 연기도 좀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가수로 뭐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특히 이제 80년대 중후반 90년대까지도 사랑을 받았던 가수인데 굉장히 또 소탈한 그 성품의 소유자라고 해요. 영국의 대학가에 자주 나타나가지고 또 그 가심란에 장식하기도 했는데 네. 그냥 학생들이 먹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호프집 같은데 나타나서 학생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 얻어먹기도 하고 술을 사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0: 그죠, 쉽지가 않은데 그죠.
1: 그래서 네. 필 콜린스라고 이제 나중에 알고 같이 함께했던 그 학생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 이종환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종환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실 때 자기가 세탁소에서 몇 명의 유명한 가수를 만났대요.
0: 네.
1: 레나드 코헨하고 오.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와. 빨래방에 오더라고 합니다. 그분은 왜 그러시지? 정말 어마어마한 재력가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냥 평범한 옷차림을 해가지고 사실은 처음엔 못 알아봤대요. 근데 자꾸 보니까 아니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말도 좀 걸었던.
0: 엄청 친근하네요. 예, 예. 예.
1: 또 그런 분들이 있고 네. 예, 또 하늘이의 별처럼 예. 이렇게 신비주의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0: 네.
1: 필 콜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잔 이제 음악을 맡으면서 어린이들하고도 친근한 존재가 됐어요.
0: 예, 예. 예.
1: 이제 필 콜린스가 직접 부른 곡들 여러 곡이 히트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시네플레이에서는 Strangers Like Me가 가장 예. 박진감 넘치는 곡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 까먹고 있었던 노래예요. 다른 노래 좋아했었는데 예, 의외였습니다. 예, 함께 네. 감상해 보시죠.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시네플레이 선정 디즈니 OST 베스트 10 이제 마지막 곡이죠?
2: 네. 예,
1: 1위 곡이 아닙니다.
2: 1위 곡이 아닙니다. 예. 지금 8곡을 소개해드렸는데 예. 아홉 번째 곡은 2010년에 개봉했던 라푼젤의 주제가 네. 맨디 모어와 제커리 레비가 함께 불렀던 I See the Light가 또 10곡에 포함이 됐습니다.
1: 예, 예. 네.
2: 이 곡도 뭐 잔잔한 서정적인 발라드 곡이 되겠고 또 디즈니 음악을 많이 만들었던 앨런 맨켄이 이제 쓴 곡이 되겠습니다. 라푼젤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1: 저도요.
2: 한 번밖에 안 봤다는 얘기.
1: 그냥 동화책이 더 잘 기억이 나요.
2: 아,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영화 2013년에 개봉했던 우리나라에서 원두 투두 다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겨울왕국의 주제가
1: 네.

0: 나오는 노래는 하나죠. 네, 물론 여기도 좋은 곡들이 많지만.
1: 요거는 네. 아이들 덕이 크지 않습니까?
0: 네. 누가 뭐래도 겨울왕국은 레디꼬입니다. 예. 이제 브로드웨이 출신의 이디나 멘젤이 불러서 이제 또 큰 호응을 얻었고 이 곡은 뭐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겨울왕국 그 영화도 대단했지만 이 노래가 영화를 뛰어넘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1: 뭐 그렇죠. 예.
0: 굉장히 그 확실한 또 팬들에게 각인이 됐고 사랑을 받았고 놀라운 건 2014년부터 지금까지 티땡땡 노래방 팝송 차트 1위를 지금 12년 동안 지키고 있대요.
1: 네.
0: 이게 말이 되나요? 12년 동안. 와. 대단합니다.
1: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큰아이랑 겨울왕국을 보러 갔는데 엔딩 그 레리꼬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
0: 네네.
1: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아이들이 앉아 있다가 통로 쪽으로 다 나와서 레리꼬를 부르는 거예요.
0: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1: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와, 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그걸 시켰나 싶을 정도로 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제가 진짜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네. 와.
0: 사실 이 곡을 만든 그 부부 로버트 로페즈와 크리스틴 앤더슨 부부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네.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곡을 하나 써야지 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하는데 예, 그대 자녀뿐만이 아니라
1: 그러니까
0: 전 세계 자녀들을 열광시켰습니다.
1: 저희 아이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네. 아니었더라고요.
0: 네. 저희 아이는 이제 사내 아이라서 그런가? 아 이거 2013년이면 네. 저희 애가 그래도 컸을 때네요.
1: 네. 조금 컸을 때네요.
0: 조금 컸을 때. 네.
1: 그러면 이제 좀 창피하시긴 하죠.
0: 네. 여하간 뭐 불멸의 명곡이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곡이 디즈니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네. 그런 곡이 됐습니다.
1: 네. 자, 오늘 이 곡 끝곡으로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석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0: 감사합니다.
1: 예,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인도의 고대 신화 중에 칼파브릭샤라는 게 있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신성한 나무라는 뜻으로 마을마다 한 그루씩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신화가 처음 구전이 되었을 땐 신이 바다를 휘젓자 나무가 자랐다고 해서 바다를 찾아 먼 길을 떠나곤 했다는데요. 간절함이란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모이면 어떤 나무든 소원수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동네마다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인도에 가면 손등에 나무를 그려주기도 하는데요. 너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축복을 담는 거라죠.

누구나 가슴 안에 이루고 싶은 꿈의 조각이 있을 거예요. 그 덕에 우리는 오늘보다 반짝거릴 내일을 그리며 잠들 수 있는 거겠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별빛이 내린다. 안녕 바다의 노래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마을마다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는 신성한 나무가 서 있다는 거 우리나라 전통이랑도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도 마을마다 그 마을 어귀에 오래된 나무들이 하나씩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고 소원도 빌고 또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그러는데 어딜 가나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그 나무가 어딘가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마을마다 있다는 것도 참 소중하게 느껴져요. 5262님, 저 내일 드디어 첫 출근해요.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출근할 뻔 했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입사 취소가 됐거든요. 그땐 너무 속상했는데 더 가고 싶던 곳에 추가 공고가 떠서 거기 합격했어요. 지각하면 안 되니까 알람 10개 맞추고 잘 거예요.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더 좋네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장 원하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직장에 취직을 한 거잖아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내일부터 멋진 또 직장

0: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139님, 디자인 공모전 준비 중인데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갈까요? 생각이 날 듯 말 듯 머릿속이 뿌예요. 아무래도 욕심내서 그런가 봐요. 훌라후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야겠어요. 야, 훌라후프가 이렇게 돌을 닦는 도구가 될 줄이야. 대단합니다. 훌라후프 자체를 참 20년 동안 안 했네요. 저도 한번 하면서 명상을 해봐야겠습니다. 차분해질 것 같아요.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얘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 이연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빅데이터 했어요. 먼저 들으신 곡 조이의 안녕이었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이보영님, 회사 후배로부터 생일 선물로 만 피스짜리 퍼즐을 받았어요. 제가 해바라기 좋아하는 걸 알고 해바라기 그림이 들어간 퍼즐을 줬더라고요. 꺼내봤는데 조각이 촤다 노래요. 몇 주 걸리게 생겼어요. 와, 만피스라는 것도 대단한데 지금 실물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냥 온통 해바라기 밭인데 이게 다 노란데 이거 어떻게 맞춰요? 와, 이건 진짜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맞추지? 다 노란데? 눈이 노래지겠어요. 하늘도 노래지고 얼굴도 노래지실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와쳐? 5160님,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와 인생 첫 글램핑을 왔어요. 저도 딸도 아내도 글램핑은 처음 해보는 거랍니다. 딸이 생일 선물로 캠핑을 해보고 싶다는데 캠핑보다는 글램핑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걱정했는데 에어컨도 잘 나오고 시원 쾌적해요. 유나야, 좋은 추억 되길 바래. 글램핑 멋지네요. 전 아직도 못해봤는데 이게 그 캠핑을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기는 방법이죠. 여기서 잠을 자진 않고 이렇게 설비가 돼 있는 캠핑 같은 곳에서 맛있게 해먹고, 네, 숙소로 따로 들어가서 자고 이런 거 맞죠. 정말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도 구워 드시나요? 8088님, 저 요즘 하루 두 번씩 운동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근육량이 심각할 정도로 적다면서 기초 체력을 꼭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30분씩 매일 두 번 유산소 중인데 이것만 해도 어질어질하네요. 그래도 몇 주 했다고 밤에 좀 잘 자게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헬스장에서 근육량 다시 재보기로 했는데 좀 늘었겠죠? 제발. 근육량이 많이 적으신가 봐요. 아마 많이 드시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하시면 또 근육이 올라갈 겁니다. 유산소도 좋고요. 웨이트도 좋고요. 뭐든 운동 부지런히 하면 도움이 되겠죠? 변진섭의 숙녀에게 3888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김혜림이 불러요. 있는 그대로.

달에 한 명 작곡가를 정해서 그 작곡가의 노래와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월간 작곡가. 2026년 월간 작곡가 7월호의 주인공은요, 뮤지션들이 사랑하는 뮤지션 선우정화입니다. 선우정화는 2006년 정규 앨범 메스티지로 데뷔했어요. 당시 나이 22이었다고 합니다. 선우정화의 재능을 알아본 YG 엔터테인먼트의 제안으로 프로듀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21, 지드래곤, 이하이 등의 앨범에 참여하며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넓혀갔대요. 함께 작업한 가수들에게 계속 알고 싶은 작곡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뮤지션으로 인정받으면서 프로듀싱에 매진하다 보니 본인의 새로운 앨범을 내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고 하죠. 작사가 김인아는 선우정화를 음악계의 큐레이터, 4D 뮤지션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유, 폴킴, BTS 등등 많은 가수들이 선우정화를 향한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런 말들에 손사래를 쳤지만 이내 받아들이고 더 좋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 돼보자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소녀 시절 H.O.T의 열렬한 팬이기도 했고요. 그 팬심 덕에 꿈이 자라나는 경험을 분명 했거든요. 꿈을 꾸었기에 꿈을 이루었다고 믿으며 지금도 쉬지 않고 매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들어볼 노래는 2020년 발매된 시즌송이에요. 뒹굴뒹굴. 선우정화의 표현에 따르면 칠 서머송이라고 합니다. 2020년 당시 집에 머물러야 하는 날이 많기도 했고요. 심리적인 번아웃으로 나가기 싫다, 출근하기 싫다 이런 기분에 빠졌었대요. 거실에서 뒹굴, 소파에서 대굴, 침대 위에서 뒹굴대굴 하다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을 노래로 써보자. 누구나 분명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을 테고, 여름은 체력적으로 쉽게 지치기도 하고요. 최대한 편한 자세로 뒹굴뒹굴, 떼굴떼굴 집안을 굴러다니며 이 노래를 들으세요. 듣다 보면 피식 웃음이 날 거예요 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깊어가는 일요일 밤, 월요일이 조금 천천히 와주길 바라면서 같이 들어볼까요? 선우정화의 뒹굴뒹굴.

선우정아의 딩글딩글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2026년 월간 작곡가 7월호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주인공 모시고 다시 올게요.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철우님, 지난 주말에 소개팅한 분과 두 번째 데이트를 했습니다. 보고 싶은 전시회가 있다면서 먼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태솔로는 아니지만 모태솔로 수준으로 연애 경험이 없어서 연락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걱정이 컸는데 여자분이 잘 이끌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다음 주에도 만나자는데 이번엔 좀 멀리 드라이브를 가볼까 합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이분과 꼭 잘해보고 싶어요. 와, 여자분이 참 적극적이시네요. 다음 주에도 만나자, 세 번 만나자 하신 거잖아요. 제 생각에 두 번째도 아마 만나자고 하셨을 것 같고. 어쨌든 철우님이 조금 이제 연애 경험이 없다는 생각에 멈칫멈칫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시니 느낌이 좋습니다. 어디 드라이브 가실 생각이세요? 3031님, 동생이 공포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잘 못 봐요. 못 보면 안 봐야 되는데 영화가 주는 긴장감이 짜릿하고 좋다면서 찾아서 보더라고요. 문제는 볼 때마다 저를 부른다는 거예요. 치킨 사줄게 보자. 마라탕 사줄게 보자. 떡볶이 사줄게 보자. 오늘도 한 편 같이 봤는데 보면서 긴장했는지 어깨가 아프네요. 악몽 꾸게 생겼어요. 아니, 못 보면 안 보는 게 당연한데 못 보는데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눈으로, 아니 손으로 눈 이렇게 가리면서 그 손틈 사이로 이렇게 보는 그런 분인 거죠. 근데 3031님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먹을 걸로. 근데 3031님은 꼭 가시네요, 또. 아무튼 못 보시는 것 같은데 3031님도. 악몽 안 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즈의 드라우닝, 곽우진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엠플라잉이에요. 옥탑방.

엔플라잉의 옥탑방, 먼저 들으신 곡 우즈의 드라우닝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9510님, 대학생 아들과 하루짜리 짧은 여행 끝내고 집에 가는 기차 아닙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레일바이크도 타고 오일장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루 종일 찰싹 붙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금 피곤하지만 아들과 소중한 추억을 남긴 하루가 되어 행복합니다. 당일치기 여행을 정선으로 가셨군요. 정선에 정말 즐길 거 많죠. 무엇보다 시원합니다. 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원한 강원도 잘 갔다 오셨네요. 저도 레일바이크 한번 타봤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2502님, 애들이 주말이니까 치킨 먹자고 하더라고요. 튀긴 닭보단 해산물 넣고 비빔밥 해주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엄청 맛있는 문어 전복 비빔밥 해줄게. 치킨보다 10배는 맛있을 거라고 큰 소리 땅땅 쳤는데 애들이 먹어보더니 전혀 아니라면서 엄마 거짓말쟁이라고 난리네요. 저 나름 16년 차 주부인데 완전 상처예요. 그냥 별로면 별론 거지 전혀 아닌 건 좀 너무하지 않니 얘들아? 그게 이제 그냥 해줬으면 아니었을 텐데 치킨보다 10배 맛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니까 이제 애들이 실망한 거죠. 근데 문어전복 비빔밥이 맛있는데 치킨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게 치킨이 기름에 튀겼잖아요. 이거보다 맛있는 게 애들에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는데. 이은미의 어떤 그리움, 6316님 신청곡이에요.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울 앤 제이의 Perhaps Love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Love Never Felt So Good 마이클 잭슨의 노래 2931님 신청곡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언제나 그리운 마이클 잭슨이에요. 밤그대를 채울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원더풀 라디오 김현철의 노래였습니다. 최문영님 신청곡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려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721님, 요즘 밤마다 인터넷 강의 듣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연봉 협상할 때마다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면 협상이 쉬울까 싶더라고요. 올해 하반기엔 자격증을 2개 정도 따볼까 합니다. 지금의 노력이 미래를 조금은 바꿔주겠죠? 아, 밤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연봉 협상할 때의 약간의 그 아쉬움과 서러움, 그걸 잊지 않으시고 또 더 능력을 갖춘 내가 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너무 멋지세요. 그리고 이 목표를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아님, 8월에 동네 공원에서 썸머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노래 부르기 참가만 해도 마트 10,000원 상품권을 주고 본선에 오르면 마트 100,000원 상품권을 준대서 저 나가려고요. 요즘 매일 노래방에서 연습 중인데 음이탈만 안 나면 좋겠어요. 순위권은 바라지도 않고 본선 진출이 목표입니다. 상품권 받고야 말 거예요. 와, 되게 후하네요. 저도 여기 동네 공원 가면 안 될까요? 그냥 노래만 불러도 10,000원. 좀 잘 부르면 100,000원. 1등 하면 100,000원인가요? 0씩 올라가네요, 끝에가. 어쨌든 정아님, 이게 또 동네에서 이런 소소한 재미 있는 것도 참 괜찮네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전해드릴게요.

폐사자의 타임, 먼저 들으신 곡 엄정화의 페스티벌, 코요테의 우리의 꿈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6073님,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주말마다 스터디 카페 가거든요. 늘 데리러 올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는데 며칠 전부터 혼자 알아서 집에 오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같은 학원 다니는 친구랑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그 친구가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남자애야? 물었더니 아 그런 걸 왜 물어봐? 뭐라고 하네요. 요 녀석들 공부 열심히 안 하기만 해봐라. 엄마나 아빠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예전에 그 독서실이 지금의 스터디 카페가 되었네요. 스터디 카페는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또 학생들이 다니는 곳은 독서실화 되어갔군요. 독서실이 약간 상당히 활발한 교재장이었습니다.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가서 활발한 친교활동, 라면 먹고 이야기하고 친구 사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350님, 올해 67 된 청춘 시니어입니다. 요즘 평생교육원에서 8주짜리 피아노 교육을 받는데 만만치 않네요. 뒤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먹는데 그래도 열정만큼은 매두벤입니다. 결혼 40주년에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피아노 연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내가 실망하지 않게 열심히 해보렵니다. 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너무 멋지세요. 아내분 앞에서 턱시도 입고 연주하시면 좋겠는데요. 멋지게 노래까지 하시면서. 아 근데 8주룩 이게 안 되나? 와 이게 얼마나 걸리죠? 이렇게 노래하면서 피아노 치려면? 나비야 어때요? 이건 할 수 있겠다. 이문세의 소녀, 윤상, 김영중이 함께한 소년 보내드릴게요.

마법의 성, 더 클래식의 노래였습니다. 최인숙님 신청곡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5824님, 동네 체육관에 배드민턴 클래스가 열렸어요. 아파트 입구에 수강생 모집글이 떴길래 낮에 가봤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떡이랑 식혜도 주시면서 우리한테 한번 배워볼디요 하셔서 주말마다 나오겠다고 했네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와, 그래도 용기가 있으시네요. 이거 선뜻 모르는 사람 틈에 껴서 배우기 쉽지 않은데 적극적이시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 하려는 이 어울림의 의지 이 또한 대단합니다. 이것도 쉬운 선택이 아닌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또 새로운 회원이 오셨는데 젊으시니까. 아무튼 동네 체육관 배드민턴 정말 활발하게 또 하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삶의 소소한 재미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박현웅님, 거실에서 TV 보는데 4살, 6살 두 아이들이 속닥속닥 대화를 하더라고요. 누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누나 돈 없는데? 그럼 어떡해? 괜찮아, 아빠 카드로 사면 돼. 아주 당당하게 와서 카드 달라는 6살. 귀여워서 아이스크림 한 봉지 가득 샀네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예요. 이 나름의 대화를 통해서 물주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는 우리 누나의 모습. 역시 아이들은 정말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근데 모든 세상에 엄마 아빠들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아이들 때문에 또 아이들 덕분에 열심히 일하고 또 버티고 그래도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서 집에 가고 싶어하는 그 이유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살 터울이네요. 4살, 6살 많이 안 싸우나 봐요. 남매들도 어릴 때는 엄청 싸우는데 그래도 왠지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FX의 핫 서머, 그리고 샤이니의 셜록 보내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정선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청취자님이 계셨는데, 저도 올여름에 아직 휴가를 못 떠났는데 강원도 갔다는 분들이 많아서 강원도로 짧게나마 한번 떠나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동해라는 도시랑 고성 그리고 속초까지 이렇게 다녔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황그대 가족들은 어디로 여름휴가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놀이플라이의 끝나지 않은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컴퓨터에 엉망으로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싹 정리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안 쓰는 앱을 삭제하고 나면 마음이 참 홀가분하죠. 책상 서랍 정리만 해도 뭔가 해낸 것 같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서도 왠지 모를 뿌듯함과 개운한 마음이 듭니다. 미뤄왔던 소소한 일들을 처리하는 거,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요즘 퇴근 후에 만나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어플 정리, 공과금 납부 같은 이 미뤄둔 자물을 함께 처리하고요. 쿨하게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있다네요. 딱히 친한 사이도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미뤄놨던 잡일을 마치는 게 이 모임의 목적인데요. 같이 모여서 끝내자. 이런 목표가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게으름을 모여서 처리한다니 생각해보면 좀 웃기지 않으세요? 하루하루 미루면 짐이 되는 것들, 노는 것도, 피로를 푸는 것도, 일요일엔 쉬는 것도 좀 확실하게 여기 모여서 함께 해보시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7월 26일 일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토이의 그럴 때마다였습니다. 늘 한다 생각을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들 꽤나 많습니다. 그런 자잘한 미션을 함께 모여서 산뜻하게 클리어하고 헤어지는 모임이 있대요. 별게 다 있죠. 이 디지털의 AI까지 별의별 편리한 기능이 다 쏟아져 나와도 결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살짝 감시하고 지켜봐야만 하게 되는 일들이 또 있는가 봅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말 1부에는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 지는 청풀리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썬데이 레코드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도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자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035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응원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타코야키 매장 운영 중입니다. 종일 타코야키 냄새 맡고 일을 합니다. 집에 가도 이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3035님 보내주셨습니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코야키 맛있잖아요. 겉은 바삭하고요. 속은 또 촉촉하면서 이 문어의 쫄깃한 이 식감이 특징인 타코야키 많은 분들에게 사랑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180님 요즘 여기저기서 옥수수 이야기. 아, 찐 옥수수 진짜 맛있더라. 언니 옥수수 좀 줄까? 하는 동생도 있고 저희 집에도 지금 한가득인데 이 찐 옥수수를 마트에서 사서 집에 가는 중이라고 사마나80님 보내주셨습니다. 옆에서 찜과 동시에 옥수수를 좀 팔았나 봐요. 냄새가 아주 솔솔 풍겼다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옥수수를 사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미경님 예비 시어머니랑 갑자기 밥을 먹게 돼서 긴장되고 걱정됩니다. 어떡하지? 어떤 코멘트를 해드려야 할까? 나는 이런 경험이 없어봐서. 좀 친해지면 요즘은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 좋은 분들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불편하다.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친하다는 건 거짓말이다.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 그렇구나 생각했었는데 라라랜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고 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나 많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 강미경님 긴장되고 걱정될 만할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밥을 먹게 돼서 엄청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쁘게 봐주시겠죠. 늘 있는 모습 그대로 강미경님이 찾아가면 사랑받는 그런 며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사람이 라디오를 듣다가 당신 헛소리가 들린다네요. 갑자기 무섭게 왜 이러세요. 9263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김영중 씨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준비해놨는데 6301님도 그리고 이종표님도 이 노래 원하셨거든요. 김영중 씨의 그녀가 웃잖아 듣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엿보겠습니다.

1087님, 부모님 댁에 가서 TV가 고장 났다는 말씀을 듣고 리모컨 배터리도 바꿔보고 전원도 뺐다 꽂았다 별짓을 다 했습니다. 결국 원인은 TV가 아니라 셋톱박스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은 절 기계 박사라고 칭찬하시는데 차마 진실을 말 못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맥가이버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087님 보내주셨고 1824님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혼자 투덜거렸습니다. 결국 카운터에 가서 말했는데요. 직원분이 와서 보시더니 손님 비행기 모드로 해놓으셨네요 하시네요. 제 노트북 혼자 해외여행 중이었네요. 1824님 보내주셨어요. 가끔 자신도 모르게 비행기 모드 눌려있을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아 이래서 전화가 안 됐구나 이럴 때가 있는데 1824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황은실님 계란 삶는다고 타이머 맞춰놓고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7분에 맞춘다는 게 아 어떡하지? 17분을 맞춘 겁니다. 엄청 뻑뻑했겠는데요? TV 보다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생각하고 뛰어가 보니 냄비는 멀쩡. 타이머는 잘못 맞춰놨고 다행히 가스불도 안 켰더라고요. 어우 다행이다. 다 탈 뻔했네. 저는 대체 뭘 한 걸까요? 하시면서 황은실님 문자 주셨습니다. 한 분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AI가 다 해준다길래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물어봤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셨다고요? 0981님 추천은 10가지나 받았는데 결국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주니까 아 보다가 지쳤어. 지친 거야. 콩디도 AI 사용하시나요? 하시면서 0981님 요즘 그 문서 작성하고 뭐 이런 일이 좀 있어갖고 그런 쪽으로는 아 제가 참 문외한이라 AI한테 물어봐요. 이런 거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해 하고 물어보면 진짜 너무나 깔끔하고 친절하게 쫙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거 우리 AI 덕분에 한 방에 끝내기도 하고 가끔 그런 거 처리할 때 AI 많이 이용합니다. 098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3679님이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듣고 싶었어. 미소천사 바로 성시경 씨의 노래죠.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고 그리고 서경혜님이 이번에 라라랜드 4시부터 6시 늘 잘 듣고 계시다고 문자를 참 많이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고마운 분이에요. 이분이 백지영 씨의 대시를 신청하셨습니다.

마음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 볼까요? 주말엔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시간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라라 가족들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 오늘은요, 김민지님의 청플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디, 저 2주 만에 다시 취준생이 되었습니다. 2주 전 회사에 입사하면서 정말 잘해봐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컸는데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업무보다 사람 때문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가 너무 버거워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두려워졌고 결국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 자신을 너무 무너지게 하면서까지 버티는 건 결국 실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끌지 않고 마음 먹었습니다. 다시 취업 준비생으로 돌아온 저는 매일 도서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방에는 문제집과 노트북을 챙기고 이어폰에서는 힘이 되는 노래들을 들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그때 그 선택 잘했네. 나를 칭찬하게 될 날을 꿈꾸며 오늘도 씩씩하게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제 발걸음을 응원해주는 플레이리스트 라라랜드에 공개합니다. 포지션의 썸머타임,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 정수라의 환희.

오늘 청풀리 첫 번째 주인공은 김민지님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일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겠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뒤돌아보지 않고 결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 업무 자체는 사실 익히고 숙달이 되면 점점 손에 익고 익숙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사람은 매일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늘 배려하고 손해를 봐야지만 그런 좀 섭섭한 순간 좀 피해갈 수 있는 것 같고 정말 노답인 것 같아요. 우리 민지님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오셨다 하셨는데 좀 이번에는 적성에 딱 맞고 우리 민지님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만나시면

라라랜드 앞으로 또 사연 보내주세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김성철님이십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여름이 되면 친구들과 계곡으로 떠났던 추억 하나씩은 있으시죠. 저도 그해 여름 친구 7명과 친구 할머니 댁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런 곳이 진짜 두메 산골이구나 싶을 정도의 깡 시골이었어요. 푸세시 화장실에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초가집, 그리고 이름 모를 벌레들까지, 지금이라면 엄두도 못 낼 풍경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초가집에서 잘 팀과 텐트에서 잘 팀으로 나눴습니다. 귀신이 무서웠던 저는 오히려 텐트가 더 안전할 것 같아 텐트를 선택했죠. 친구들과 둘러앉아 화투로 그림놀이도 하고 카세트에서 나오는 신나는 음악에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웃고 떠들던 그때 한 친구가 아, 야, 엉덩이가 왜 이렇게 축축하냐? 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이 텐트 바로 앞까지 찰랑찰랑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란 우리는 급하게 중요한 짐만 챙겨 뛰어나왔고 결국 텐트는 물살에 쓸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모두 무사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절대 계곡 가까이에 텐트를 치지 않습니다. 그날의 그 아찔한 밤을 떠올리면 그때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신나는 노래들, 목숨까지 아슬아슬했던 그 여름밤의 묻지마 풀리 공유하겠습니다. 철이와 미의 너는 왜,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잼의 난 멈추지 않는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김성철님의 청풀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추억의 노래들이었어요. 철이와 미의 너는 왜, 김원준 씨의 모두 잠든 후에, 잼의 난 멈추지 않는다였습니다. 계곡은 특히나 위험하죠. 계곡이 좁기 때문이기도 하고 좁은 통로에 많은 물이 몰리면은 물살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수위도 순식간에 올라가고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추억을 갖고 계시네요.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김민지님 그리고 김성철님에게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1부 끝곡입니다. 김성재 씨의 말하자면 준비했고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영화는 2017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나답게 살겠다는 당당한 외침이 담긴 노래입니다. This is me. 위대한 쇼맨 OST 중에 들어보시죠.

주말의 명화, 오늘 위대한 쇼맨 OST 중에서 This is me 듣고 왔습니다. 미국 공연 산업의 개척자로 불리는 반엄의 삶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입니다. 세상이 외면하던 사람들과 함께 가장 화려한 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정말 재미있게 봤던,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런 작품이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 반엄은 휴 잭맨이 연기를 했고요. 사실 이 휴 잭맨 하면은 엑스맨의 울버린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원래 이 브로드웨이에서 토니상을 받은 뮤지컬 배우이기도 하죠. 그래서 노래도 춤도 아주 완벽한 그야말로 쇼맨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이 반엄의 아내 역은 또 미셸 윌리엄스죠. 그리고 하늘을 나는 공중 고개사 역으로는 젠데이아가 또 출연을 했었고요.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고 골든글로브 주제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 노래, 세상의 편견 때문에 숨어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순간에 흘러나옵니다. 주말 오후 나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는 한마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This is me. 이게 나야. 라라랜드 주말의 명화 위대한 쇼맨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에는요. 썬데이 레코드가 문을 엽니다. 7월의 키워드는 여름 되겠습니다. 라라 가족들의 여름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롬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은 이번에 라라랜드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이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일요일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추억을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썬데이 레코드. 라라랜드 7월의 키워드는 여름인데요. 7월이 벌써 다 갔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8월이 또 버티고 있어요. 여름 휴가의 피크를 이 7말 8초라고 하죠. 8월 썬데이 레코드에서는 여름 휴가에 대한 이야기로 한 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주말 코너 썬데이 레코드에 여러분의 뜨겁고 아찔하고 재미난 여름 휴가 이야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일요일. 오늘 첫 번째 레코딩 주인공은 조동훈님이 되겠습니다. 20살 여름의 끝자락에 친척들과 벌초를 하러 시골산에 올랐습니다. 동훈아, 거기에 풀 좀 더 베봐. 벌초 초보였던 저는 풀을 베고 모으고 나르느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일을 마치고 사촌동생과 횟집에서 회를 사오던 길 저 멀리 낚시터 옆으로 흉가 한 채가 보였습니다. 흉가 한 채가 보였습니다. 형, 들어가 볼래? 어? 그래, 가자. 더위도 식힐 겸 호기심도 채울 겸 저와 사촌동생은 흉가 체험을 결심했습니다. 겁이 났던 저는 우산 하나를 손에 꼭 쥐고 폐가로 향했죠. 뭐가 나타나면 우산을 방패처럼 펼치고 안 되면 칼처럼 팍 휘두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킥 대문을 열고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흉가로 들어갔는데 뭔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적 느낌. 방문을 살짝 열려는 순간 뭔가 제 머리를 쓰다듬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우산을 활짝 펴고 사방에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사인 볼트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함께 죽을 힘을 다해 흉가 탈출 성공. 살았다. 괜한 짓 하지 말고 집에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는 순간 길에서 비닐하우스를 수리하시던 아주머니를 만나 또 잠깐 일을 돕게 됐습니다. 그런데 형, 왜? 저거 봐봐. 저거 뱀꼬리 아니야? 사촌 동생의 손끝에 보이는 건 뱀.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형, 저거, 저기도, 여기 완전 뱀밭이야. 귀신보다 더 무서운 상황. 저는 다시 우산을 칼처럼 잡고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용기가 대단하신데? 그때 아주머니 한마디. 뭐 하는 거요? 어? 저거는 뱀이 아니라 메기요, 메기. 우리 남편이 잡은 메기 옮기다가 흘린 거요. 그 몇 마리 가져와서 어르신들 회떠 드시라고 야. 사촌 동생 앞에서 용감한 척했던 저는 흉가에서 쫄고 메기에 쫄고 그날 체면만 상했습니다. 여름 더위엔 에어컨보다 공포가 확실히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0: 예, 박수.
1: 선데이 레코드 첫 번째 주인공이었습니다. 조동훈님 사연과 함께 김한선 씨의 오늘 밤 그리고 틴틴5의 머리치워 머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조동훈님 벌초도 제대로 못하시고 흉가에서 헛것 보고 메기 보고 뱀인 줄 놀라고 아주 더위를 제대로 드셨던 것 같습니다. 추억이 있는 노래 샵 선데이 레코드 7월 주제 여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윤순자님의 사연이에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우리 집은 늘 시골로 향했습니다. 삼남매의 손을 하나씩 붙잡고 친정집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여름휴가도 함께 시작이 됐죠. 남편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아이들과 친정에 머무는 며칠은 누군가 대신 육아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 부러울 곳 없는 휴가였습니다. 비 온다. 양철 지붕 위로 투둑투둑 빗방울이 신나게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저는 얼른 마당으로 뛰어나가 빨래주대에 널어둔 빨래를 후다닥 걷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텐마루에 앉아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요즘 말로 하면 비멍? 물멍이랄까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비가 그치면 텃밭으로 나가 오이 하나를 툭 따먹고 참외도 하나 따먹고 수박도 쪼개 먹었습니다. 모양은 우퉁무퉁했고 지금 마트에서 사먹는 과일처럼 달지는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여름의 맛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들판을 뛰어다니며 잠자리도 잡고 매미도 잡고 흙투성이가 될 때까지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농사일을 마친 부모님과 마루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가요. 매미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부모님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완벽했던 여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여름 마루 끝에서 들었던 노래들을 다시 꺼내 듣고 싶네요.

두 번째 주인공 윤순자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선곡들이 아주 미친 선곡이네요. 신승훈 씨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그리고 이승환 씨의 텅 빈 마음, 김건모 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였습니다. 요즘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서 그럴까요? 이 비멍, 물멍, 멍 때리는 거 참 재밌습니다. 매력 있어요. 근데 끝부분에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가요, 매미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부모님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주 완벽했던 여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요때 그림들이 확실하게 그려져서 아,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사연을 보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윤순자님 사연 감사합니다. 추억이 있는 노래샵 선데이 레코드, 오늘 마지막 레코드는요. 익명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아, 이름이 밑에 적혀져 있는데 어우, 자칫 잘못하면 말할 뻔했어. 이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자기 관리에 철저하게, 자기 또래보다 동안이고 어디 가면 30대 초반 소리 듣는다며 애써 정신 승리하는 누나를 두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물론 그런 누나에게도 리즈 시절이란 게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해 여름 외할머니 생신으로 외가를 가야 하는데 누나의 옷차림을 본 엄마, 얘 너 설마 그 차림으로 갈 거니? 응, 왜? 완전 예쁜데? 예쁜 게 아니라 진짜 복장이 터진다. 얼른 갈아입어. 우리 누나는 한창 멋을 부릴 나이였죠. 찢어진 청바지, 배꼽 티, 커다란 선글라스. 그리고 귀에는 엄마 표현으로는 버스 손잡이 같은 커다란 링 귀걸이. 어우, 엄마는 패션도 모르면서 이게 유행이라고 요즘. 엄마는 한숨만 푹 쉬었고 결국 누나는 그 모습 그대로 외가에 도착했습니다. 늘 반갑게 맞아주시던 외할머니. 그런데 손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뭐요? 어? 아니 옷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요? 아유 할머니 아니지. 이게 요즘 허벅지 다 보이고 어? 배꼽도 다 보이고 다 큰 처자가 잘한다 잘이여 아주 그냥 어? 뭐 하는 거야 그게? 할머니의 호통에 누나는 결국 눈물까지 글썽였고 급하게 재래시장으로 달려가 일명 몸빼 바지를 사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서야 할머니는 아이고 이제야 사람 같네. 아까는 그냥 무슨 날 짐승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야 그게? 하시며 누나를 만족스러운, 그제서야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셨습니다. 지금도 누나는 자기 또래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 한마디에 20대 스타일에 계속 도전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때 외할머니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이구, 날 짐승이요? 어, 그런 옷들은 죄다 갖다 버리라고.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늘 철없고 사랑스러운 누나. 오늘은 외할머니의 호통 소리까지도 웃으며 추억하게 되는 그 여름의 노래들을 신청합니다.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카린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익명의 라라가족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이 패션은 난해한 패션. 나름대로 맛이 있는데 우리 할머님께서 그 패션의 맛을 알아주시지 않으셨네요. 여튼 오늘 소개해드린 조동우님 그리고 윤순자님 익명의 라라 가족님께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썬데이 레코드 게시판이 열려있습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모두 선물 챙겨드립니다. 다음 주면은 벌써 8월입니다. 아, 2026년 반이 지나갔어. 어느새. 라라랜드 썬데이 레코드 8월 키워드는요. 여름 휴가입니다. 휴가지에서 생긴 일, 뭐 바캉스 천태만상, 여러분이 가봤던 휴가지 이야기, 어디로 가셨었는지, 누구랑 가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재미있는 사연들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끝곡은요. 디바의 그래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8: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의미하는 단어 바캉스는요, 텅 비어있다라는 뜻의 라틴어 바카티오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캉스는 무작정 쉬고 노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일이고요. 진정한 쉼은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걸 뜻하고 있어요. 대개 우리가 휴가철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이번 주인 7월 마지막 주, 다음 주인 8월 첫째 주인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는 좀 놀아라도 좋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좀 쉬어라도 좋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젠 좀 비워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복민입니다.

패샤 보이스의 노래였죠. Go West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출발했습니다. 어떤 음악이 우리에게 쉬고 있다, 놀고 있다라는 기분을 줄까요? 지금 기분 좋게 듣고 싶은 그 노래들 제게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리로샤께서 H로 끝나는 그대, 멕시코 다녀오느라 너무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늦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에스트로샤께서 오삼으로 끝나는 그대는 안녕하세요 라면서 손을 들어주셨네요. 안 그래도 좀 기다렸는데요. 멕시코 다녀오셨군요. 어떠셨나요? 다시 돌아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샤게 In the Summertime, 파파 위니의 루시 앤 붑시, You're My Sunshine 두 곡 듣고 올게요.

시간은 흐르고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지만요. 어떤 노래는 우리를 특정한 계절, 특정한 시간 속에 영원히 머물게 하기도 하죠. 바로 그런 노래들을 찾아서 다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2002년 오늘의 영국 차트 1위 곡입니다. 가리스 게이츠의 Any One of Us예요. 가리스 게이츠는 2002년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팝 아이돌 시즌 1의 준우승자 출신의 가수죠. 당시 17살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말 더듬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전혀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려줘서 우승자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죠. 그리고 바로 이 곡 Any One of Us로 영국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가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노래 들어볼까요? 가리스 게이츠가 부릅니다. Any One of Us.

휴식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가리스 게이츠의 Any One of Us였습니다. 이번 주에 여름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까요? 어디로 가세요? 보통 여름휴가 하면 가장 먼저 시원한 바다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의외로 산을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산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마음속 소음은 조금씩 잦아들고 꼭 정상에 오르지 않더라도 흙을 밟고 나무 사이를 걷고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인지 산은 풍경을 보여주는 곳인 동시에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곳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과 바다, 강과 섬을 노래한 음악들을 차례대로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산의 풍경과 마음을 담은 노래들입니다. 조앤 바이스의 Wild Mountain Sim, 존 덴버의 Rocky Mountain High, 마빈 게이와 타미 테렐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까지 오늘은 산으로 떠나볼게요.

그것은 희망의 소리, 평화의 소리,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멀리서 보면 우리는 모든 게 충분해 보입니다. 그 누구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총도 폭탄도 질병도 없으며 굶주린 사람도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우리는 마치 행진하고 있는 밴드의 악기와 같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연주하고 평화의 노래를 연주하고 그것은 모든 이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우리는 친구로 보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쟁을 하는 중일지라도 멀리서 보면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인지 멀리서 보면 화음이 땅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에 희망을 담고 사랑에 사랑을 담고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바디 미들러의 노래 From a Distance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두 곡 보내드릴게요. Backstreet Boys의 Drowning 하고요. Savage Garden의 I Knew I Loved You입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드라우닝, 세비스 가든의 I Knew I Loved You 듣고 왔습니다. 비키 레안 드로스는 그리스 태생의 가수죠. 라무르의 블레,

사랑은 푸른빛. 이 노래로 1967년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출전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요. 이후 이 곡은 폴 모리아의 연주곡 Love is Blue로도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준비했고요. 이어서 앙리코 마시아스의 솔란자라도 함께 듣고 올게요.

비키레안드로스의 라무르에 블레, 사랑은 푸른빛, 앙리코 마시아스의 솔렌자라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한 주가 펼쳐질까요? 7월과 8월이 교차하면서 여름도 절정으로 향하는 시기인 만큼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유쾌한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일렉 기타가 시원한 곡 준비합니다. 스웨덴의 일렉트릭 기타 연주 그룹 스포트닉스의 하늘의 마지막 열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여지를 남겨둬야 마음이 편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기준점은 어떠세요? 나 스스로에게 너무 뻑뻑하게, 엄격하게 몰아붙이는 건 아니죠?

0: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갓세븐 딱 좋아였습니다. 기준이요. 너무 낮으면 좀 아쉬워지고 또 너무 높으면 힘들어지고 나만의 기준을 세운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에 대한 기준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완벽주의 아닌 완벽주의 같은 성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완벽주의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해줄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데 또 실행력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생각만 완벽하게 하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아, 나 이거 해도 내 기준치만큼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시작조차 못해버렸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20대는 보통 그랬어요. 근데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아, 그렇게 사니까 뭔가 그렇게까지 기준을 높게 잡을 필요가 있나? 남들한테는 좀 너그러우면서 왜 스스로는 너무 책찍질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그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해놓지 않고 조금 낮게 설정해놔도 괜찮다 하고 일단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더 잘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물론 낮은 기준대로 실패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는 게 좋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뭔가 어설픈 완벽주의. 그럴 때는 기준을 조금은 내려놓고 일단 시작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한테는 이렇게 엄격한데요. 남들한테. 특히 뭐 연애를 할 때는 굉장히 후한 편이거든요. 너그럽게 그냥 좀 금사빠 기질도 있어가지고 막 생각은 이상형은 막 이래야 되고 하는데 조금만 잘해주면은 마음이 열리고 이거를 좀 반대로 나한테 너그럽고 남한테 조금 엄격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남들은 어떻지? 보통 저 같은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아무튼 여러분 진짜 어느새 주말과 휴일이 다 가고 이제 또 월요일입니다. 또 왔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7월의 마지막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 월요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고 아, 왜 또 월요일이야? 이렇게 시작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이런 날일수록 우리가 또 쫑알쫑알 떠들면서 털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할인 훌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크러쉬 잊어버리지 마 듣고 오셨고요. 허이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있는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2267님께서요. 오이도 가서 가족들이랑 카츠를 먹었어요. 하늘 너무 이쁘죠? 신청곡은 최유리의 숲입니다. 돈까스, 돈까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와, 사진, 이거 뭐예요, 이거? 이 돈까스인데요, 여러분. 겉에가 검은색이에요. 이런 돈까스도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미디움 정도 굽기로 완전 구워지지 않은 핑크색의 고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다 익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또 이제 오이도에서 핫한 돈가스인가 봐요. 아, 하늘 양떼구름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워낙 뭐 돈가스 종류가 많아가지고 볕집 훈연 블랙 특 등심까스라고요? 와 맛있겠다. 오이도에서 요즘에 볏짚으로 훈연한 검정색 돈가스가 유행이래요 여러분. 아 뭐 뭐든지 돈가스는 맛있죠. 블랙 돈가스 우리 267님 덕분에 제가 또 보게 되네요. 3047님 신청곡 옥상 달빛의 행운을 빌어요. 햄디만의 솔직하고 밝고 에너지 넘치는 진행 은근 끌어당기는 묘한 마력이 있는 재밌는 프로예요. 꾸준히 지켜보며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3047님 묘한 마력이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기분이 좋네요. 아 이게 또 잘 끌어당겨가지고 이 5시부터 7시 사이에 청취자분들이 다 채널 고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럴 만큼의 힘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조금씩 끌어당기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신청곡들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요. 쭉 이어서 듣고 올게요. 2267님 신청곡 최유리의 숲 그리고 3047님 신청곡 옥상달빛 행운을 빌어요.

최유리 숲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옥상 달빛의 노래 행운을 빌어요 였습니다. 김채원님, 군대 간 동생 보러 가려고 펜션 예약했어요. 강화도에 가서 숯불에 고기도 구워 먹고 물놀이도 하고 오려고요. 이번 휴가는 좀 특별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 그러셨군요. 군대 간 동생을 보기 위해서 펜션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물놀이도 하고. 아, 근데 저는 최근에 펜션을 가본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이게 또 펜션의 매력과 호텔의 매력이 다르잖아요. 펜션은 고기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그 바베큐가 있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은데, 우리 채원님 문자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펜션 가보고 싶네요. 전 또 그 글램핑 같은 걸 한 번도 안 해보고 캠핑도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또 막상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가서 구워줄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그런 장비들 뭔가 가서 어떻게 씻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계속 미뤄왔던 것 같은데, 예. 가족들이랑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또 타이밍이 항상 안 맞더라고요. 아무튼 채원님 펜션 잘 다녀오시고요. 강화도에서 특별한 시간 보내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 굽는 얘기가 많네요. 이 새벽부터. 김현정님께서는 새벽 일찍 아침밥하고 갈비 살짝 굽고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남편과 같이 식사 마치고 출근까지 하려면 분주하지만 햄디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됩니다. 후텁지근 날씨는 습하지만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뭔가 이 갈비 굽고 된장찌개 드시고에 햄디는 살짝 곁들여서 살짝 이제 힘이 된 것 같은데 갈비가 엄청난 힘이 됐겠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아침부터 고기를 드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침형 인간이신가 봐요. 아침에 고기 잘 들어가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은 아침밥 드세요? 저는 아침을 거의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새벽부터 막 고기 드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은 왠지 아침을 일찍 시작하시니까 아침 잘 챙겨 드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현정님 오늘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서 고기 먹고 이제 힘을 충전했으니까 에너지 충전했으니까 힘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모카, I will.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언이의 플리마켓.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20위 그리고 19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0위는 에픽하이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인데요. 앨범 소개 문구가 특이해요. 아, 비와서 찾아오셨구나. 어서오세요. 이렇게 소개글이 나타나 있는데 이런 소개글처럼 비가 오면 찾아듣게 되는 그런 노래죠. 자, 이어서 19위는 SG 워너비의 타임리스였습니다. SG 워너비의 데뷔곡이자 정규 1집 타이틀곡이었고요. 애절하면서도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픽하이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그리고 SG 워너비의 타임리스 두 곡 들려드릴게요.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22위 에픽하이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19위 SG워너비 타임리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SG워너비의 이 타임리스는 2004년에 나온 노래예요. 저도 이 노래를 굉장히 잘 아는 게 제 가장 친한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가 SG워너비의 초등학생 때부터 엄청난 팬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옆에서 항상 SG워너비 노래를 들었었고 최근에 그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 오빠가 SG워너비의 노래를 또 불러줬거든요. 축가로. 그래서 아 좀 SG워너비라는 그룹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친밀감이 느껴지는 너무 TMI였나요? 뭐 아무튼 그런 그룹인데 이 SG워너비의 1집 타이틀곡이 그때 M사의 예능 놀면 뭐하니 예, 이때 SG워너비가 나와가지고 다시 역주행을 했던 예, 했었대요. 이때 MSG워너비 이런 것도 막 나왔었잖아요. 그쵸? 당시에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완전체로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19위까지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SG워너비 노래는 그 당시에 아마 저와 동년배시거나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서도 이 SG워너비의 노래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 향수, 그 당시의 그 추억들 다들 있으시죠. 노래방에서 한 번쯤 불렀던 노래잖아요. 네, 그런 추억이 느껴지는 노래, 그리고 에픽하이의 노래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오옥수님,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는 박춘자님 소개로 듣게 되었습니다. 새벽일 하러 나가는 길에 듣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허유원 아나운서님이시군요. 새벽 방송 힘들지는 않으세요? 하루하루 잘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너무 따뜻해요. 우리 박춘자님 그리고 오옥수님 상쾌한 아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벽 방송 힘들지는 않으세요? 하루하루 잘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이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우리 옥수님, 춘자님 두 분께서 오순도순 나눠 드시라고 상하에서 커피 두 잔 선물로 드릴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벽일 잘 마치고 오세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따뜻하네요. 정말. 9022님께서는 월요일은 이름부터 별로예요. 월 쓰기도 힘들고 월 강아지 소리 같고 월 싫다. 그냥 뭐 이렇게 핑계를 만들어 만드신 거예요. 9022님 쓰기도 힘들어가지고 월 월요일이 싫고 월 강아지 소리 같아서 싫고 아유 또 싫은 거에는 그냥 이유 없이 싫잖아요. 저도 월요일이 싫어요. 제 주변에서 이제 아 진짜 월요일 너무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가 대학원 다니는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주말에도 학교를 나가거든요. 야 그러면 일요일에 출근해 그럼 월요병이 사라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요일에 출근 안 하는 거를 우리

0: 다행으로 여기고 월요일에 출근하는 거가 다행이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봅시다. 그래도 월요일이 싫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노래 들으면서 또 월요병 날려봅시다. 악뮤 Give Love 그리고 폴킴 있잖아 두 곡 듣고 올게요.
1: Why baby? 뭐가

악뮤 Give Love 그리고 폴킴 있잖아 띄워드렸습니다. 7125님께서요. 방학이지만 일찍 일어난 김에 공부합니다. 중국어 독학 중인데 초급 실력이라 아직은 재밌어요. 솔직히 얼마나 갈진 모르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와, 방학 때 이렇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중국어 독학 중이신 7125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침 시간에 인간의 집중력이 가장 이렇게 잘 발휘가 된대요.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 싶으면 오전 시간을 잘 활용하라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 7125님 초급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상하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BGM처럼 깔아두시고 중국어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왠지 마스터 하시지 않을까라는 제 촉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마스터 하시길 바라면서 그때까지 쭉쭉쭉 상하도 같이 들어주세요. 저희가 중국어는 지원을 안 하는데 그래도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코너에서 영어는 배우실 수 있으니까 중국어 하시면서 또 영어 공부도 잠깐 하시고 이렇게 일석이조로 제 목소리도 들으시면서 힘도 얻으시고 일석삼조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로시의 스타즈.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5: 대학교.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이제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1부 끝곡으로는 알렉산더 23의 Girl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Hey, I know we just met, but...

때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듣고 올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아름다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들으시면서 나만의 문장으로 도전해보세요.

첫 번째,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 두 번째, 당신은 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세 번째, 난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스웨덴 프로젝트 그룹 Gamma Skies 그리고 스웨덴 싱어송라이터인 빅터 룬드버그의 협업곡 Season of Love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곡은 2024년에 발매가 되었어요. 첫 번째 미션 문장,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에 해당하는 가사 찾아보세요.

와우, 목소리가 정말 따뜻하죠. 그리고 둘의 그 목소리가 참잘 어울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Beneath the starlit sky. Starlit이라고 하면은 별이 빛나는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starlit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beneath the starlit sky. Our love's secret line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our love's secret line. 우리의 사랑에 뭐 비밀스러운 선이 있대요. 과연 어떤 뜻일까요? 우리 사랑에 비밀스러운 노선이 있어요. 둘만이 아는 곳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Like leaves, 나뭇잎들처럼 We soar so high. 우리는 높이 날아올라요가 되겠죠? Beneath the moonlight. 이번에는 달빛 아래에서라고 했습니다. Soft touch. 부드러운 손길. Your hand in mine. 내 손을 잡은 당신의 손. 네, 눈앞에 장면이 상상이 되는 것 같죠? Gets me every time. 이 부분 들으셨나요? Gets me every time. 그냥 단순히 그 앞에다가 it 정도가 생략이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It gets me every time.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에 해당하는 가사였습니다. 이 get someone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거든요. 좋은 표현을 알려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에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은 당신은 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들을수록 뭔가 아름다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Lost in the city lights. 도시의 불빛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인 거예요. Lost in the city lights. Our love's electric, right? 이렇게 질문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Our love's electric, right? 우리의 사랑은 전기가 흐르는 듯하죠. 그렇죠?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강렬하다라는 말입니다. You make me feel alive. 해석되시죠? 당신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요. I know July is gone. 무슨 뜻이죠? 그래요. 7월은 지나갔죠. You make me feel at home. 7월은 지나갔지만 You make me feel at home. 당신은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라는 가사였습니다. 예, 편안한 장소. 아무래도 집이 가장 그런 장소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사에서도 You make me feel at home.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이 느끼게 해준다. 당신은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해준다. 라는 가사입니다. You make me feel at home. 어렵지 않죠? 특히 7월이라는 달이 언급이 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사랑 중에서 7월이라고 하면 여름의 열기죠. 열정을 비유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in the neon glow라고 했습니다. 아, 네온 불빛 속에서도 당신은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라는 부분까지 해석해봤어요. 이어서 세 번째 미션 문장. 나는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라는 부분 찾아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깊이 빠져든다라는 가사 뭐로 들렸나요? I dive into you라고 들으셨나요? Dive into you 이 부분이 I dive into you 이렇게 연음 처리가 세련되게 잘 들렸습니다. As the leaves change color, 나뭇잎들이 색을 바꿀 때에도 I dive into you. 나는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나는 당신에게 푹 빠져들어요. Dive into 하면 뛰어들다 라는 해석도 되지만 뭔가에 혹은 누군가에 푹 빠지다 라고도 해석을 하니까요. When summer's fading, 여름이 점점 fading, 사라질 때 There's nothing to do.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But 까지 들렸어요. 그러면 이때의 but은 뭐뭐를 제외하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가사가 이거였어요. Bask in the glory of the winter sun. 이 부분 들으셨나요? 특히 bask in 이라는 표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뭔가를 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bask in the sun. 햇볕을 누리고 햇볕을 쬐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햇살의 glory, 아름다움, 뭐 장관, 뭐 영광 정도 되겠죠. 겨울 햇살의 그런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일 뿐. 네. 여름이 점점 사라지면 이러이러한 걸 누리는 것일 뿐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전체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죠. Maybe this is the season of love. 어쩌면 지금이 this is the season of love. 사랑의 계절인지도 몰라요. 네, 이 부분까지 들어봤습니다.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곡 들려드릴게요. Gamma Skies, Victor Lundberg의 Season of Love.

그럼 아름답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에 해당하는 가사 잘 떠올려보세요. 뭐였나요? It gets me every

0: time이라는 표현으로 익혀봤습니다. It always gives me butterflies.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I got butterflies, I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리고 배워보셨을 건데 뭐 긴장될 때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설렐 때, 뭔가가 나를 설레게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You still give me butterflies. 좀 더 와닿으시죠? 당신은 나를 여전히 설레게 해요에 해당하는 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You make me feel at home. 그렇죠. You make me feel at home. You make me feel comfortable. You make me feel safe. 네, 이처럼 좀 익숙한 단어로도 대체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난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I dive into you. 맞아요. I dive into you. I fall for you. I fall deeper for you every day.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더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It gets me every time. It gets me every time. It gets me every time. 두 번째, 당신은 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You make me feel at home. You make me feel at home. You make me feel at home. 세 번째, 난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I dive into you. I dive into you. I dive into you. 네, 굿모닝 팝스에도 매일매일 푹 빠져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장세.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8285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백지영의 대시 신청해요. 아침부터 신나게 춤추며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맛나는 치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치킨을 요청하시는 분은 처음이라 살짝 당황스러운데요. 에, 그래도 이렇게 저를 당황시키셨기 때문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요청에는 당황스럽게 드려야죠.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파리파로님 백지영의 댄스 같이 들으시죠.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7573님 사연입니다. 새로 시작한 일터가 일찍 출근을 해야 돼서 출근 준비하며 매일 듣고 있어요. 버스 종점 부근에 살고 있어서 매일 첫차 타고 출근하는데 이 115 버스 기사님도 상하를 듣고 계셔서 내적 친밀감을 느꼈답니다. 오늘도 아자 아자 럼블피쉬 으라차차 신청합니다. 헉, 그러셨군요. 이 115 버스 기사님 혹시 지금도 듣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574님도 새로운 일터에서 잘 적응하시고요. 힘내시라고 으라차차 럼블피쉬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메이크업 댄스 김지훈님. 요즘 얼태기에 접어든 것 같아서 피부과 등록했어요. 예뻐질 거야. 리센의 프리티걸 신청할게요. 아, 얼태기. 얼굴 권태기라고 하죠. 얼굴이 괜히 못생겨 보이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때 피부과 가셔서 관리 싹 받으시고 하면은 더 예뻐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훈님, 리센의 프리티걸 함께 들려드릴게요.

아침을 깨우는 팀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 사연 남겨주세요. 콩에 가끔 그 사진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진을 보내시려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 미라클 모닝러들 소개되신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운동러들 만나볼게요. 4030님, 슬로우 조깅 중이에요. 습하지만 상쾌한 아침입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네요. 아우, 그러네요. 습하긴 해도 뭐 아침은 항상 상쾌하긴 하죠. 슬로우 조깅 요즘에 많이 하시던데 슬로우 조깅도 운동이 꽤나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운동 요즘에 그 뛰시면서 상쾌한 아침 들으신다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제법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정말 뿌듯하고 더 운동하기 좋게 밝게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4030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세은님께서는 새벽 필라테스 하고 돌아왔는데 남동생이 시비를 걸어서 한바탕 했더니 칼로리 소모가 평소보다 더 된 것 같아요. 이걸 좋아해야 할지 짜증내야 할지. 이왕이면 좋아합시다. 뭐 칼로리 소모 더 되고 좋네요. 아니 근데 새벽부터 시비 걸 일이 뭐가 있을까? 그쵸, 세은님? 아우, 진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뭐 칼로리 소모 된 건 좋은 거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는 걸로. 월요일 새벽부터 필라테스에 남동생과의 싸움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은님. 우리 소개해드린 4030님 그리고 이세은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비욘세의 Run the World.

0: 왔어. 아, 나 커피 사러 갈 건데 너 같이 갈래?
1: 아, 아니 나 커피 끊으려고.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0: 참, 뭐 잠을 못 자는데 이유도 많다. 뭐 커피 때문은 아닐 텐데 그게 뭐.
1: 아, 뭐라고 뭐라고?
0: 아, 너 안 먹을 거지?
1: 응.
0: 아, 나는 어제 회식 너무 늦게 마쳐가지고 지금 비몽사몽이다 완전. 아, 너 나중에 한 입만 이러면 안 된다.
1: 아, 오빠도 없어. 그러지 말고 그냥 커피 끊어. 건강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수면에도 안 좋지. 많이 마시면 입냄새도 나지. 아, 커피는.
0: 그건 양치를 안 해서 그래 그거는. 사회생활 허투루 했어 아주. 야, 커피는 직장인들한테 음료가 아니야. 생명수지, 생명수.
1: 아유, 생명수는 아유. 무슨. 됐어 됐어. 나는 건강을 생각해서 커피 끊을 거니까 알아서 해.
0: 참 참. 직장인이 커피를 끊어? 내가 너 얼마나 가는지 본다 내가 너.
1: 네, 상하팀 허위원입니다. 아, 네네네. 아, 그거 안 보내드렸구나. 아,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2: 요원씨? 요원씨 자리에 있어?
1: 네네, 팀장님.
2: 아, 부장님이 찾으시네. 얼른 부장님한테 가봐.
1: 부장님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상하팀 허위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잠깐 그 처리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조금 이따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얼른 연락드릴게요.
2: 유원씨, 뭐하니?
1: 네, 지금 Where 갑니다.
0: 야, 유원아, 그 부장님이.
1: 아, 지금 간다고. 아니, 깜짝이야. 아, 나 갈 거라고. 지금 갈라 했다고.
0: 아, 놀래라. 아니, 부장님이 커피 쏜다고 했는데 먹을 거냐고. 아, 너 커피 안 먹는데, 치. 넌
1: 아,
0: 됐다고.
1: 아니, 나 커피 마실래. 나 커피 필요해, 지금. 내 거는
0: 뭐야,
1: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잔뜩 넣어가지고 제일 큰 사이즈. 샷도 쓰리샷.

0: 10cm 아메리카노 들려드렸고요.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아메리카노는 직장인의 필수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커피 없이 못 살죠.
1: 못 살죠.
0: 커피 드시죠?
1: 많이 먹죠.
0: 아니 지금 아빠는 먹어야 돼 커피.
1: 없으면 못 살죠. 아니 이게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전날 저녁에 뭘 먹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0: 네.
1: 전날 뭔가 좀 짠 걸 먹거나 헤비하게 먹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이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0: 맞아,
1: 저는
0: 맞아.
1: 얼굴 상태뿐만 아니라 말할 때도 이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좀 다운되니까 네. 뭔가 몸도 무겁고 멘트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전날 먹은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0: 네.
1: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아침에 꼭 제가 편의점에 들러서 에너지 드링크와 커피를 삽니다.
0: 아, 그 섞어 먹는 거예요?
1: 아니요, 두 개 다 따로 먹는데. 섞어
0: 아,
1: 먹진 않고.
0: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줄 알았어요. 순간 박철규 레시피가.
1: 그거 괜찮은데? 네. 섞어 먹어볼까?
0: 어차피 따로 먹을 거 그냥 섞어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제가 네. 한번 하고 나중에 후기 알려드릴게요.
0: 궁금하다.
1: 제가 좀 중요한 방송을 앞두고 있거나 이러면 네. 밥을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항상 빈속에 그런 음료를 좀 마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건강 해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해야지 뭐 뭔가 흥이 올라서 방송도 더 잘하고 네.
0: 카페인이 좀 필요하긴 해요. 흥
1: MC가 올리면. 너무 축축 처져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일부러 막 네. 업돼서 하시는 거죠?
0: 저요? 아, 저 오늘은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지금 네. 살짝 좀 축축 처지려고 하고 있는데
1: 눈이 이미 감겼는데요?
0: 저도 커피를 좀 마셔야 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또 카페인이 약해가지고 마셔야 되는 시간대가 따로 있습니다.
1: 아, 오후는 안 되는구나.
0: 네, 오후 한 2시쯤 마시면은 못 자요.
1: 그럼 저녁 뉴스 할 때는 안 되겠나요?
0: 저녁 뉴스 할 때 그래서 정말 졸린 상태로 해요.
1: 방송을 성의 없게 한다.
0: 아니, 성의 없게 하진 않는데
1: 상하는 열심히 하지만 뉴스는 대충 해도 된다.
0: 아마 그 텐션의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게 상하는 정말 미친 텐션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예. 커피에 힘을 받으니까. 근데 뉴스는 진짜 저의 고민이기도 한 게 솔직히 너무 졸려요.
1: 햄디가 그 되게 새벽형 인간이거든요.
0: 네, 저 진짜 새벽형 인간이에요.
1: 그래서 저녁 방송을 하는 걸 조금 힘들어요.
0: 네, 저 어제도 10시에 잤어요. 딱 9시 반에 누워가지고.
1: 그럼 집에 가자마자 거의 자는 거 아니에요?
0: 네, 집 가서 샤워하고 그냥 바로 자요. 네, 가끔 운동, 정말 가끔 하거나 운동 안 할 때는 그냥 바로 자고. 어쨌든 커피를 좀 저녁에 먹어도 잠을 잘 자는 인간이 되고 싶은데
1: 저도
0: 아쉽네요.
1: 한 석 잔까지는 네. 먹는데.
0: 석 잔이요?
1: 예. 회의를 하다 보면
0: 제가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로 3개?
1: 그럼요.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컨디션 안 좋으면 마시죠. 그 다음에 아침마다 네. 끝나고 회의할 때 또 하나 마시죠. 오후에 방송 있으면 또 한 잔 마시거든요.
0: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1: 그래서 가끔 빈속이면 손을 약간 떨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하는데
0: 네.
1: 어쩔 수 없죠. 건강을 땡겨서 방송에다 쓰는 거예요.
0: 아, 진짜 아빠 진짜 아빠.
1: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아빠. 연재 얼굴 생각하면서
0: 연재 아빠 슬프다.
1: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아 근데 뭐 아나운서들한테 목 관리 방법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1: 네.
0: 근데 커피를 마시면 목이 좀 마르지 않아요? 그런 거는 없어요?
1: 저는 다행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0: 타고났네.
1: 네. 그리고 네. 너무 피곤하면 네. 커피도 안 들기도 해요.
0: 아.
1: 카페인이 몸에 돌기 전에 이미 자요.
0: 아 그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1: 그때요?
0: 네.
1: 자야죠 그때 뭐 응급실 가고 싶어요?
0: 아니 지금 커피 말고 잠을 깰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즘에 좀 연구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병든 닭처럼 진짜 한 저는 그래서 가장 고비가 7시 뉴스 끝나고 집에 가는 그 퇴근길 운전할 때 아 정말 너무 졸려요
1: 방송을
0: 진짜.
1: 그만두세요
0: 그만할 시간 됐나 보다 박철규 씨 보내드릴 시간이 돼가지고
1: 아,
0: 지금
1: 좀 티가 나죠?
0: 그만하고 싶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틀 내시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1: 네, 박철규
0: 씨 보내드리면서 윤건의 라떼처럼 들려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만나요
1: 내일 뵐게요

윤건 라떼처럼 들려드렸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DJ 허유원입니다. 이영훈님께서요. 딸이 곧 결혼해요. 자랑하고 싶어 보내요. 며칠 전부터 필요한 거 없냐고 자꾸 묻더니 집으로 김치 냉장고가 배달 왔지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선물해주고 싶었대요. 부모 도움 안 받고 자기 힘으로 결혼 준비하느라 빠듯할 텐데 집 걱정까지 하는 우리 딸 너무 착하죠. 네, 영훈님 진짜 따님이 너무 마음씨가 고우시다. 어쩜 진짜 저 같았으면 엄마 나 김치 냉장고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집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센스 있게 선물까지 보내주시는 따님. 아유, 그러니까 결혼하나 봐요. 마음씨가 고와가지고. 우리 여우님 따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러니까 이렇게 자랑까지 하시고 자랑할 만하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드릴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6: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5: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7: 쇼리실라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핑크 스웨츠의 I Feel Good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7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사실상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었는데요. 출근길 정체가 조금 덜한 편입니다. 서울시내 한강을 따라서 강서 쪽으로 가는 길 두 길 모두 정체 실험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 강변문로가 방화해서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40분 가까이 걸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에서 염창나들목, 여의도 구간에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인데요. 남청주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현재 소통은 1차로에서 가능합니다. 2km 구간 정체 극심합니다. 이 전으로는 한남에서 반포까지나 수원 부근에서 지체고요.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쪽으로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쿵.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그대여 지쳤나요? 하루하루를 뒤쫓다가 그래요, 이상한 일이에요. 우린 되는 일이 없나요? 꼭 두들겨 맞은 듯이 상처뿐이어도 차마 쓰러질 수 없는 이유를 알기에 다시 일어나 주먹을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 거친 세상에 자유를 꿈꾸는 그대가 바로 승자예요. 긱스의 챔프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일주일을 응원하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긱스의 챔프, 7월 27일 월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신 최혜라님 어서 오세요. 또 김승환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명주님,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월요일은 오고 말았네요. 임기인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장마가 가고 무더위가 왔어요. 땀나는 출근길입니다. 그쵸? 덥죠? 아, 새벽에 나오고 있는데도 아, 이거 낮에 정말 덥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은정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파이팅해요. 하고 아침 인사 주셨고요. 인맥보단 치맥님, 굿모닝이에요. 열대야로 지쳐있어요. 경아님은 간밤에 괜찮았어요? 인맥보단 치맥님, 지금 많이 지쳐계신가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와, 어제도 에어컨을 보면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제가 말 걸었어요. 아, 에어컨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기도 하고요. 또 근데 오늘 계속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중부지방에는 소나기 예보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왔을 때 살짝 잘 피하기도 하시고 그때 더위가 한 번씩 좀 다 씻겨 내려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는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누구야? 하고 본인 이름 부르면서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응원의 말도 좋고 위로의 말도 좋고 잔소리도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파도 소리 시원하네요. 차태현의 I love you 이어서 파도 소리 시원하게 들은 이 곡은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였습니다. 7538님, 오, 지금 신나는 노래 듣고 싶었는데 경아님 최고 하셨네요. 좀 신나셨나요? 우리 팀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난주부터 우아조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뵙고 있죠. 그래서 코너 들어가는 시간들이 살짝 앞당겨졌어요. 당분간 새 시간표로 갈 예정이니까 우리 같이 익숙해져 봐요. 제가 되도록 또 종종 시간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각은 7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는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누구야 하고 본인 이름 부르면서 하고 싶은 말 적어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원하는 톤 있으시면 제가 잘 구현이 되려나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볼 테니까 같이 적어주시고요. 강현옥님 듣기만 하다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종종 이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최희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 전철 타고 잘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전철 지금 앉아서 가고 계시나요? 지금도 벌써 지하철이 꽉꽉 찼으려나? 편히 앉아서 가시길요. 9486님, 한 달 전에 발목 인대 수술 후에 목발 생활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까지 겹쳐서 요즘 몸과 마음이 다 지쳤어요. 좀 더 힘내볼게요 하셨네요. 지금 한 달 정도 지나셨으면 앞으로 조금 더 고생하셔야겠는데요. 한참 더울 때라 좀 더 고생스러우시긴 하겠지만 재활 잘 하시고요. 더불어서 마음의 재활도 같이 마음도 잘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0692님, 주말에는 강원도에서 군복무 중인 큰손주 면회하고 점심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저녁까지 먹고 부대 보내고 왔어요. 왕복 7시간 걸려서 힘은 들었지만 멋진 대한민국 육군 손주가 할머니 사랑해요 하며 안아주는데 울컥했어요. 반가움과 그리움에 시간은 빨리도 지나갔지만 또 오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왔어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운전 오래한 우리 딸도 수고했다 전해주세요. 왕복 7시간이면 진짜 운전 고생하셨네요. 진짜 우리 국군 장병들 가장 좋은 시기에 인생에서 뭐 좋은 시기란 건 좀 개인적인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가장 그 좋은 시기에 군복무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대단한 일인가 항상 나이가 들수록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건강하게 씩씩하게 복무 잘 마치기를 저도 응원 드립니다. 엘튼 존의 노래 듣고요. 여러분과 함께 일상 한 컷 상상해 볼게요. Your Song.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거실 식탁에 아내를 위해 차려놓은 아침상. 주말을 맞아 시골에 내려와서 고난 잠에 빠져있는 아내가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감자를 찌고 반숙으로 달걀 프라이도 만들고 베이글을 굽고 아로니아를 갈아 주스를 만들고 복숭아도 깎았다. 마주보고 앉아서 먹도록 세팅한다. 달걀 프라이와 유리잔에 담은 아로니아 주스를 아내와 내 것 두 세트를 차리고 감자 네 알, 복숭아, 잘 구운 베이글을 각각 하얀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도 틀어놓고 아내가 잠에서 깨기를 기다린다. 기분 좋게 일어난 아내가 거실에 흐르는 라디오 소리와 내가 차린 아침상에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하면서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일상 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고요. 오늘 사진 보내주신 0063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노래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아, 정말 사랑을 위한 일상 한 컷이었습니다. 아, 근사한 아침상 사진 잘 받았어요. 김상철님이 그러니까 남편이 차리네요. 멋지네요. 또 김은숙님 참 훌륭한 남편입니다. 허승희님은 와 멋진 남편분이시네요. 우리 남편 지금 출근길에 제발 106.1로 들었길 바라. 어, 이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외치시면 어떡하지? 특히나 지금 같이 출근하시는 분들 조수석에 막 앉아 계시거나 운전하시는 그 누군가가 옆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이렇게 흘긋거리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근데 오늘 그 메뉴들이 은근히 손이 많은 가는 메뉴 많이 가는 메뉴들인데 그쵸? 정성껏 차린 만큼 맛도 좋고 또 함께 드시는 만큼 웃음도 가득했겠죠. 사진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다가 시선이 머문 장면,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1972님이 안녕하세요. 매일 버스 안에서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괜찮을 거예요. 외치며 출근합니다 하셨네요. 맞아요. 괜찮을 거예요. 오늘도 출근 잘하시고요. 5208님. 어머니께서 팔순이셔서 고향인 전주에 내려가는 길입니다. 안성 휴게소에서 잠시 멈춰서 사연 남기고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식사도 같이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 오려고 합니다. 경아님도 축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정연옥 여사님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마음 전하셨네요. 정연옥 여사님 팔순 축하드립니다. 아주 폭짝폭짝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건강하세요. 5208님 운전 안전하게 하시면서 가시고요. 김민정님 새 식구가 요즘 야구에 빠져있답니다. 응원하는 팀은 모두 다르지만요. 열정 넘치는 응원으로 더위를 이겨봅니다 하셨어요. 새 식구가 응원팀이 다 달라요? 와 그러고 보니 뭐 보통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은 고향 기반으로 야구팀들은 응원을 많이 하잖아요. 식구가 모두 고향이 다 다르신가 보다. 이거 아주 진정한 의미의 선의의 경쟁을 아주 평화로운 응원을 하시나 봐요. 어떤 팀 응원하시나요? 김민정님은? 최근에 비 때문에 경기들 좀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는 다 거의 다 하겠죠? 오늘은 또 일단 쉬시고 내일부터 일방을 장전하셔가지고 또 응원하시겠네요. 같이 노래 듣고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만나볼게요. 코르티스의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아침,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최희선님, 희선아,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자. 강현주님, 연주야, 애들이 외가에 갔다가 다시 집에 왔는데 화 많이 내지 말고 열받지 마. 너무너무 애쓰지 마. 이 시간도 금방 지나간대. 이렇게 자꾸 호흡을 막 누르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죠? 화 많이 내지 말고 열받지 마. 이완성님, 완서가 더운데 주방에서 웍질하느라 고생이 많다. 딱 한 달만 잘 견디자. 너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라차차 파이팅이다. 모든 아버님들 파이팅입니다. 황성아님, 성아나 매년 경신되는 몸무게에 다이어트 결심 몇 년째니? 운동 끊어두고 지난 석 달간 한 번 운동 가서 이번 달에는 다시 뛰기로 했잖아. 며칠 남지 않은 7월 7번만이라도 가서 다시 뛰어보자. 할 수 있어. 파이팅! 77 법칙을 만드셨네요. 꼭 지키시길요. 이영훈님, 영훈아, 너 어깨 아파서 많이 힘들지? 수술 딱 한 달 남았는데 그때까지 잘 견뎌줬으면 좋겠다. 집안일 조금 줄이고 너의 몸만 생각해. 밥도 잘 챙겨 먹고 우울한 생각도 하지 말고 수술 때까지 제발 무리하지 마시고 수술도 잘 받으시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비주예요. Love, love.

KBS 1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김민정님, 아까 야구 세 식구가 다 따로 응원하신다는 분이었는데 남편은 고향 따라 연고지팀, 딸은 좋아하는 야구선수팀, 저는 무조건 잘하는 팀, 이렇게 다 다르답니다. 저는 야구 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하셨네요. 아, 남편분은 고향을 따라가셨고 딸은 최애를 따라갔고 김민정님은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셨네요. 9657님. 지난번에 남편 1차 면접 본다고 문자 보냈는데 합격해서 내일 2차 면접 보러 간대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내일 연차 내고 면접 끝나면 같이 노려고요. 오, 축하드립니다. 몇 차까지 면접을 보는 건가요? 2차 면접이 최종이려나? 아니면 더 남았기 때문에 아직 그냥 2차라고 하신 건가? 모르겠는데요.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장 보내드립니다. 내일 면접 끝나고 같이 노시면서 데이트하시면서 드세요. 6187님, 딸내미가 시험 준비 중인데 한 달도 안 남다 보니 고3 재수 때도 하지 않던 짜증을 내네요. 한마디 했다간 서로 마음만 다칠까 봐 어제는 혼자 조용히 나와 절에 다녀왔어요. 산모기한테 헌혈하고 땀 범벅이었지만 마음은 편해졌어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저희 부모님도 저 때문에 힘드셨겠죠.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하고 아유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야 이거 산모기 물리면 거의 얻어맞은 것 같던데 이거 헌혈 너무 제대로 하고 오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산에 가셔서 절에 가셔서 108배를 하신 거는 하셨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연을 보다 보니까 이거 뭐 안 하셨다 하더라도 마음은 거의 뭐 108배 하는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우 짜증 지금 날만 하죠. 지금 굉장히 많이 날카로워진 것 같은데 좀 살짝 이럴 때는 피하는 것도 아주 큰 방법인 것 같고요. 마음 잘 다스리고 오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혼자 외출하실 때 드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따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포코의 노래 같이 듣죠. Sea of Heartbreak.

0: 얘들아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쏘르실라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하세요.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1부 꾹꾹으로 김진표 BMK의 아직 못다한 이야기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마가 사실상 끝이 나면서 이제는 폭염이 비상입니다. 오늘도 더위 잘 견디시고요.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산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금호 분기점 부근에서 칠곡 분기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수도권 구간인데요. 기흥에서 수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매성 휴게소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광양 목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 부근에 고장난 차 발생했습니다. 행주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강변문호 구리 쪽으로도 비슷한 구간에서 막히고 있는데 여기는 45분 정도 예상됩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김성호가 부른 김성호의 회상입니다. 회상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는 뜻인데요. 지난 일을 생각했을 때 흐뭇한 일도 많은 반면 부끄러워서 잊어버리고 싶은 일도 종종 있죠. 그럴 때 너무 부끄러워서 이것을 발로 찬다는 의미로 이것 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부끄럽거나 창피스러운 일이 생각나 걷어차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이불, 2번 이자, 3번 이력서.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부끄러운 일이 생각날 때 이것을 걷어찬다는 표현으로 이것 킥이라고 하죠. 무엇을 찰까요? 잘 때 필요한 거죠. 1번 이불, 2번 이자, 3번 이력서.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김성호의 회상.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김성호가 부른 김성호의 회상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자려고 누웠는데 부끄러운 일이 생각날 때 이불킥 하죠. 오늘의 정답 1번 이불. 6705님이 이불 정답 보내주셨고요. 장숙자님 정답 1번 이불킥입니다. 남편이랑 싸울 때 화가 나서 말 못한 게 있을 때 누워서 생각나면 이불킥 하죠. 그러면서 남편도 이불 못 덮게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6834님 정답 이불. 고1 때 목도리가 사물함 고리에 걸렸는데 친구가 잡은 줄 알고 이건 와.

이거나 안 놔! 했었죠. 친구들 킥킥대고 그때 생각하면 이불킥하고 싶었죠. 잘 지내니? 2001년 고1 친구들 그립다, 보고 싶다. 이거 약간 봉숭아 학당 재질 아닌가요? 뭐 예전에 그 코미디 한 장면 같은데요. 서주희님, 1번 이불 자르고 누웠는데 갑자기 부끄러운 일 생각나면 저는 이불킥 안 하고 베개를 주먹으로 팡팡 치는 베개팡 합니다. 뭔가 베개팡은 굉장히 귀엽네요. 팡팡팡팡 소리 나는. 근데 대체적으로 이거 왜 잠자리에 들 때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죠? 이 잠자리 이 친구들이 좀 고생이 많은데. 3369님, 정답 1번 이불. 제가 매일 하는 짓이라 잘 알아요. 매일요? 매일이면 너무 괴롭지 않나요? 좀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1304님, 정답 1번 이불. 이불킥 하다가 더 난감한 게 뭔지 아세요? 다리에 쥐까지 나는 거예요. 오, 이거 맞아요. 쥐 자주 나시는 분들이 이거 공감하실걸요? 어쩌다 다리에 힘주면 그게 갑자기 쥐가 확 나면서 다리가 확 굳어버리는 그런 일이 제가 좀 자주 있어서 저만 그런가? 쥐 잘 나누 분들은 이렇지 않으세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유소희님이 10일 만에 퇴원을 하신대요. 집이 너무 그리워요. 애들도 걱정되고 이제 아프지 않도록 건강관리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하셨네요. 어쩌다 입원하신 건가요? 이제 완전히 쾌차하신 거예요? 다행입니다. 퇴원 준비 잘 하세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찰리 푸스 어텐션,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뷰티풀 라이프.

찰리 푸스의 어텐션 그리고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뷰티풀 라이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1610님 출근하면서 방학한 아이들 밥과 반찬 챙겨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왔는데 잘 챙겨 먹을지 걱정이네요. 아이고 출근하시면서 마음 한 자락을 식탁 위에 놓고 나가셨네요. 배고프면 잘 챙겨 먹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358님 안녕하세요. 어제 아주 오랜만에 여동생 부부와 친정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늦은 결혼하고 아기가 안 생겨 마음고생 몸고생하고 포기하듯 살다 어느 날 아기 천사가 동생 부부에게 기적같이

와주어 태어난 지 5개월째입니다. 제부가 일이 많아 출장도 많고 동생이 거의 독박육아라 살도 많이 빠졌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무더운 여름을 동생 부부와 아기가 잘 보내길 바라요. 다음 추석엔 더 자라있겠죠? 벌써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우, 아기 천사가 성격이 좀 느긋했군요. 천천히 왔군요. 아, 또 동생 걱정에 드디어 마음 좀 편해지신 분. 1585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 쉬고 있던 동생이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무려 3년 만에요.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동생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하고 마음 전하셨네요. 오늘 꼭 듣고 싶다고 청해주신 곡들 커피와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꼭 이 노래. 9486님 신청곡입니다. GOD의 0%, 그리고 595659님 신청곡 이어져요. 폴킴의 파덕.

보이존의 Picture of You 들으셨고요.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8시 31분입니다.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4486님, 가족들과 휴가차 산청에 왔어요. 더운 날씨지만 여긴 계곡 때문에 시원하네요. 경아님은 휴가 어디로 가시나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와, 계곡물이 너무 맑아서 계곡 그 물 속에 녹음과 하늘이 다 들어있네요. 아, 사진만으로도 너무 시원해 보이는데요. 저는 몇 가지 휴가 계획을 세웠다가 여러 상황들 때문에 이상하게 다 좀 약간 어그러졌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집에서 에어컨 밑에서 그냥 시원하게 보내라는 하늘의 뜻인가?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포기한 건 아닌데 지금 현재로는 살짝 계획이 없고요. 이렇게 사진 보내주시고 사연 주시면 정보도 얻고 약간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6634님, 연차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100번 넘게 하다가 출근 중입니다. 다들 그렇겠죠? 하셨어요. 와, 그 100번이나 생각이 나는데도 그럼에도 그 100번의 생각을 이겨낸 6634님이 챔피언! 출근 잘하십시오. 조화금님, 격리 10년 차인데도 부가세 신고 마감일만 되면 괜히 긴장됩니다. 출근하자마자 계산서와 영수증을 다시 펼쳐놓고 제발 빠진 거 없기를 속으로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신고 완료 버튼 누르길 파이팅! 하셨네요. 아, 7월 부가세 신고 기간이군요. 제가 해당 사항이 없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네. 진짜 바쁘시겠어요. 지금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들 좀 이렇게 긴장하고 계시겠는데요. 준비 잘 하시고요.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있다. 파이팅! 8910님, 저는 월요병은 몰라요. 더워도 출근해서 동료들과 모닝커피 한잔하고 일할 수 있음이 설레거든요. 예전엔 투덜이 염세주의자였는데 강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나 봐요. 오, 마음이 많이 넉넉해지시기도 했고 뭔가 좋은 일들이 마음에 켜켜이 좀 쌓이셨나 봅니다. 아, 좋은데요? 모두 다 이런 월요병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1610님 신청곡이에요.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그리고 장숙자님 신청곡입니다. 멜로망스의 선물.

KBS 1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임향숙님, 가게 휴무일인데도 일찍 눈이 떠져요. 오늘은 간만에 1991년 입사 동기들 두 명 만나기로 해서 준비하고 울산 동구 일산 해수욕장으로 갈 생각입니다. 풋풋했던 우리 이젠 쉰 넘어 할머니도 된 친구도 있네요 하셨어요. 1991년이면 35년. 와, 2년이네요. 여러 인연으로 사실 사람들이 만나는데 긴 시간 함께하면서 사실 이제 친구신 거잖아요. 그죠? 친구가 되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즐겁게 다녀오세요. 5536님. 상급자 휴가 가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사장님이랑 기나긴 2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아, 2시간이 기나길다. 부디 사직서 안 내고 버틸 수 있기를. 원래 아침 9시에 끝나고 사장님이랑 같이 아침 먹는데 그 10분이 싫어서 밥 사 먹은 지 두 달째입니다. 건강검진 했는데 위염 나온 거. 아, 차라리 사 먹어야겠다 결심했거든요. 아우,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시면 이러시지? 아우, 일을 어쩌죠? 그래도 평상시에는 이 상급자분과 주로 일을 하시고 아마 사장님과 직접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피하실 수 있나 본데. 아, 이 3일 위장약 드십시오. 5536 위장약 드시고 잘 이겨내세요. 3일 동안 파이팅입니다. 5765님. 아침부터 너무 피곤하네요. 어제 대전 야구장 갔다가 집에 늦게 왔거든요. 그래도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있네요 하셨어요. 아, 오늘 야구 소식 많이 들리네요. 대전 야구장에서 어디가 경기를 했나 하고 찾아보니까 한화가 이겼군요. 한화 팬이시군요. 5765님. 아, 그래도 집에 늦게 오고 피곤하시긴 해도 이거 정말 기분이 좋은 하루를 월요일을 시작하셨겠습니다. 여러분 신청곡 두 곡 이어드릴게요. 8051님 신청곡이에요.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김성경 씨 신청곡 이어집니다. 시아, 다비치, 티아라가 함께한 여성시대.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KBS 라디오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윤명선 님이 무더위 잘 피하고 무조건 건강하게 여름나기 관리 잘해서 이 여름 모두 행복하시길 빌어요 하고 마음을 전하셨네요. 맞아요. 무더위 열대야 계속되니까 모두 모두 우리 건강하시자고요. 오늘 끝곡으로 조이디의 9 to 5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월요일치고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정체 풀려가는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다만 강 동쪽으로는 사고와 고장난 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변문로 구리 쪽 한강대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주대교 부근부터 막히는데요.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45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도 시간은 비슷하게 걸리겠습니다. 반포 부근에 고장난 차 조금 전에 처리됐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반월터널 부근에서 부곡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이고요. 안산 분기점에서 수산터널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매성휴게소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이고요. 정한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야 돼요.

0: 빅데이터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름철엔 방충망을 점검하는 거 꼭 필요하죠? 방충망의 작은 틈새로 모기나 작은 벌레들이 들어와서 웽웽거리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닌데요. 별것 아닌 틈새지만 겨울에는 창문 틈새로 황소 같은 찬바람이 들어오고요. 벽에 있는 틈새로는 개미들이 쪼르르 쪼르르 계속 들어오기도 해요. 집안의 틈새는 미리미리 잘 메꾸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중에 틈새 시간은 자주자주 만들 필요가 있어요. 틈새 시간 동안 시원한 미숫가루 한잔 마시면서 더위도 식히고 짧은 농담과 잡담 주고받으면서 웃기도 하고요. 틈새 시간 동안 좋아하는 노래 듣다가 러브레터에 문자도 보내보고 이렇게 틈새 시간에 여유가 차는 재미인 거죠. 오늘도 더위를 식히는 틈새 시간 자주자주 가지면서 함께 하시죠.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